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대면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대면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십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대면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사모님이 쓰신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했지만 눈을 떴을 때 개운함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를 아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주님 부릅니다. 새벽 말씀도 묵상합니다. 순종만이 주를 향한 믿음을 내어드림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제자 대학 오전반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모두 한 마음을 모아 사랑으로 이해하고 함께 걸음하게 하신 분 주님이심에 감사하며 은혜의 주님 부릅니다. 여러 방면에서의 공격, 여러 상황 속에서의 비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덮지도 않으려고 하는 인생의 연약함과 악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견디고 그 여정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부릅니다. 저녁 제자반에 함께합니다. 은혜로 덮고 가고자 하는 믿음의 반응들에 감사하며 은혜의 주님 부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나눔과 고백과 간증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은혜를 담은 우리의 그릇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며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 부릅니다. 늦은 밤 일기 쓰며 주님 생각하고 주님 부릅니다. 이 밤 우리의 처소에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립니다. 산적해 있는 모든 불합리와 불편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영적 단계에서는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임을 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됩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지 주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휘젓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 나아가 마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 눈을 여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넘어서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담대함의 능력과 온유함의 평강이 부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깁니다. 전능자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편함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를 사랑함으로 순종의 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고 보호해주는 진리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뼈아픈 말일 때가 많다.

다시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적을 마음을 주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간 아들 아이와 나눈 대화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이 한 말과 일부 사람들의 권위를 보는 방식에 공통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권위를 불쾌하게 경험한 예는 많다. 지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엄해서 권위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알렉처럼 단순한 좌절감 때문에 권위를 자기 즐거움에 방해하는 장애물로 본 사람도 있다. 실제로는 권위와 지도자들이 훌륭한데도 권위가 내 행복을 막는 방해 세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은 생각이 굳어진 이 불쾌한 경험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굳어진다. 나는 권위를 믿지 않는다. 좀 더 어른스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권위에 복종하겠다. 루시퍼가 왜 타락했는가? 반항 때문이다. 아담이 왜 타락했는가? 반항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왜 곁길로 빠졌는가? 반항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반항이 노골적이지 않고 미묘하다는 것이다. 순종의 저자는 권위에 대한 순종의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책을 읽는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잘 보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이 틀렸는데도 매번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동기를 밝히신 주님께 감사하며 글을 써내려 갑니다. 회개한 이후에 저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예비하심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교회도 모두 이 문제에 걸려 있음을 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의 보호하심을 입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 된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하는 제자 대학 오전반을 통해 은혜의 간증을 듣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통화하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수고와 애씀과 아픔과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주의 손의 권능 아래에 있으시니 보호하심을 입고 계심이 믿어짐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있는 사단의 공격을 오직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처리하게 하시며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오손도손 저녁 먹고 제재대학 훈련 저녁반 합니다. 여러 아픔 속에서도 은혜의 나눔을 하십니다. 귀하신 주님의 이름 때문이지요.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훈련받는 자리에 함께 하신 훈련팀의 순종에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 오전 오후 팀마다 마음 담은 간식 섬기십니다. 사랑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밤 하늘의 평강으로 고요함에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의 일기 가운데 마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 눈을 여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를 바라보면 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넘어서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방송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마커스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이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예수 동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수 동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기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해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주일입니다. 주일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We Love의 찬양으로 다시 일어나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기쁜 예수 동행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감 찬송가 오늘도 함께하시는 우리 오셀워십팀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소개해드립니다.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반주의 우리 전송은 선생님도 함께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늘 근황을 먼저 여쭙고 있죠. 네, 어떻게 이번 한 주는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목사님.
1: 네.
0: 네, 눈망울에 여러 가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요. 찬송이 입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고백적인 찬송이 떠나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좀 훈련의 의미로 찬송이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이 오감 찬송가를 위한 훈련이었나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 부르지 않으면 네. 자고 일어나면 또 처음 보는 곡 같고 자고 일어나면 또 처음 보는 곡 같고 뭐 네.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네, 늘 새롭게 교수님 네. 덕분에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무엇보다 사실 목사님께서 네. 저희 이제 오감 찬송가의 메인 보컬 그렇죠. 맡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약간 부담감이 네. 네, 조금 더 크실 것 같다.
1: 지난주에 두 분 네. 듀엣을 듣고 더 부담이 더 예. 네. 가중이
0: 네.
1: 되었어요.
0: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은방울이라는 네. 별명을
2: 저도
0: 얻었죠.
2: 네, 후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0: 아, 그러셨어요?
2: 이게 자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어떤 후기를 좀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아, 많이 재밌다. 악기가 낫겠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0: 네, 개그 코너가 아닌데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네.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한 주를 좀 보내셨는지요?
2: 저는 주가 지나가면 갈수록 오감 찬송가가 네.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일단 이날에 풀어주실 목사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요.
0: 네.
2: 그리고 우리 하은 PD님과 송은 자매님의 그 어떤 에너지가 그냥 이렇게 참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어제 이제 심사가 있어서 협연자를 뽑아야 하는 오디션 장소를 이동을 할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어플이 있잖아요. 출발하는 장소를 찍고 도착하는 네. 장소를 찍으면 네.

0: 내비게이션.
1: 데려다 주는 예. 차량이 있습니다. 택시.
0: 네. 아, 예, 네. 예, 예, 예.
1: 그 어플이 있는데, 제가 그 차를 딱 탔는데, 사실 저의 목적지가 누가 봐도, 아, 음악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구나. 음악당이다. 였어요. 네. 근데 탔는데, 클래식 채널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곡들이 막 나올 때, 그 가는 길이 제가 즐거웠어요. 흥얼거리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제 마음이 즐거우니까 내릴 때 인사도 되게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렸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분은 클래식을 원래 들으시는 분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목적지를 보고 나한테 맞춰서 저 채널에 맞춰 놓으셨을까?
2: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1: 후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감 찬송가. 저희는 그 오감을 발휘해서 여러분께 네. 찬송가를 전해드리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오센어십이.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오감을 다 작동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분과 같은 센스를 가져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3: 아니, 와. 멋지다.
2: 아, 진짜 멋지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동받은 게 네. 뭔가 교수님의 삶에 이 오감 찬송가가 정말 깊숙이 배어있는 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3: 네. 네. 오감 찬송가가 본업이고 네. 교수가 부업인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약간
1: 네.
2: 이제 네,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 네, 이렇게
1: 그렇지만
2: 한번.
1: 행복합니다.
2: 네. 아,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게 찬송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엔 저희가 익숙하게 불러왔거나 혹은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찬송가들을 조금 깊이 있게 그리고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죠. 찬송가를 단순히 부르는 데서 나아가서 선율과 화성, 리듬의 변화까지 자세히 탐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 찬송가가 어떤 곡이죠?
1: 네, 349장이고요. 네. 나는 예수 따라가는 분투와 승리라는 챕터 안에 있는 그런 네. 찬양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주제 찬송가인 나는 예수 따라가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먼저 듣고요. 오감 찬송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오늘 주제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 곽충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감 찬송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의 가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0: 아멘.
1: 좋은 병사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표지입니다. 또한 좋은 병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움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단순한 결심의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울산극동 방송 청취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0: 아멘.
2: 아멘.
0: 야, 말씀에도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한번 곡으로 진입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나는 예수 따라가는은 박자가 4분의 6박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는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6개가 있다.

0: 그러면 사실 상체가 조금 더큰 느낌이죠. 6이라는 숫자가 4위에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4분의 6 박자는 어떤 박자로 나눌 수 있냐면요. 두박 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박자를 하나, 두, 우, 울, 요런 템포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송은 선생님께 먼저 이걸 부탁드려 볼게요. 왼손 반주가요. 쿵, 짝, 짝, 쿵, 짝, 짝입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한 번만 한네 마디 정도 들려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피아노학원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그런 리듬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솔미솔이던지,
1: 맞아요.
0: 쿵짝짝이던지. 근데 목사님, 우리가 쿵짝짝이면 보통 춤에서는 어떤 리듬이라고 칭하죠?
2: 왈츠.
0: 그렇죠. 왈츠 리듬이라 하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경쾌한 리듬이다인데, 오늘 챕터가요. 분투와 승리거든요. 그러면 어딘가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딱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데가 있을 텐데, 쿵짝짝은 조금 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츰 유치해질 수도 있다.
1: 그럴 것
0: 쿵짝짝.
1: 같아요.
0: 이런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왜 여기에 쿵짝짝을 많이 써놨을까는 저와 함께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프레이즈를 저희가 같이 한번 불러볼 거예요. 그런데 맨 첫음엔 왼손 파트가 없습니다. 나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파는 소프라노 하나밖에 없어요.
1: 그러네요.
0: 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할때그 주도 그렇고요. 이렇게 한 박자로 떨어지는 모든 것에는 왼손 짝꿍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음에만 없어요. 그러면 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싶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줄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0: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래 쪽에 테너하고 베이스 파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왼쪽에는 화음이 많습니다. 땀빰빰빰빰빰 그다음에 심지어 삼화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삼화음이라는 건 음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시미솔 한 번만 쳐봐 주세요, 성훈 선생님. 그다음에 미플랫하고 나서 두 번째 마디에 시미솔 있는 음하고 그렇죠. 이렇게.
1: 네.
0: 아래가 세 개인데 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래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 세
0: 그러면
1: 개니까, 네.
0: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이 4명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목사님하고 하은 PD님하고 제가 한 편이고요. 송은 선생님 혼자 이제 다른 파트를 맡았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
1: 네.
0: 그렇게 한번 불러보려면
1: 네.
0: 송은 선생님 왼손만 정말 크게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줄여서 불러볼게요.
1: 아,
0: 여기까지
1: 살짝
0: 똑같은데
1: 줄여서. 네.
0: 왼손만 크게 불러주시고 오른손은 줄여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0: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주객이 네. 좀 전도되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이 바뀐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선율이 들릴 때는 보통 소프라노 선율에 우리가 집중해서 부르잖아요, 목사님.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사를 들어야 하는데 왼손 반주가 커져버리면 가사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테너 베이스 파트가 있지만 거기에서 선율군을 장악하기는 어렵고 네.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것의 의도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음량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입니다. 목사님, 그게 맞을까요? 저는 소프라노하고 알토를 같은 음정에다 묶어놓고 네. 테너 베이스가 이렇게 넓게 나눠져 있을 때 네. 정말 두꺼운 목소리들이 훨씬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빵을 나눠줄 때 네. 아래 부분에 훨씬 많이 나눠준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의도적으로 줄여줘야만이 위에 부분이 설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1: 소프라노 파트를 담당하는 이 싱어를 네. 일단 저 같으면 빵빵한 사람으로 세팅을 할 것 같아요.
0: 아, 저도 네. 그렇게 아주 생각합니다.
2: 음의 네. 그 어떤 그 강도가 아주 네. 강하신
1: 네. 밑에 파트를 다 네. 장악

0: 있을 만큼.
1: 그렇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 가사는 제가 봤을 때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제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던 오디션 장소에서 여러 파트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협연자들을 뽑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악, 관악, 성악, 피아노가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다 전문가들을 모셨지만 파트가 달라도 같이 심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노래를 하시는 분 중에서 목사님 그 노래 있잖아요. 역겨워 가실 때에는 네. 그 노래를 네, 이제 네, 부르셨는데 네.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해서 피디님은 어떤 가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역겨워 가실 때에는
2: 아무래도 글쎄요. 역겨워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좀 어떤 뉘앙스라고 해야 하나? 네. 그게 강하다 보니까 네. 네.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실 때 모르겠어요. 일단 둘 다 조금 강조를 하려고 할 것 같긴 한데.
1: 목사님은요?
0: 네. 가시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1: 저도
0: 네.
1: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제 들으면서 굉장히
0: 역설이니까.
1: 물론, 네. 네. 물론 굉장히 들으시는 분의 감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역겨워라는 단어에 계속 액센트가 들어가는 음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겨워서 가는 건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시는 게 중심인데 역겨워서 간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가시는데 가니까. 앞에 붙어있는 게 역겨워여서 이게 음정과 박자에 딱 정박으로 맞부딪힐 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건 의도적으로 조금 뺐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모두의 기준은 다릅니다.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는 예수 따라가는 에서 저는 따라가는 에 중심을 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조금 더 강세를 주고 아닌 곳에는 소리를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여러분 목사님의 음성으로 1절 통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목사님의 해석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정말 은혜롭습니다.
1: 네.
0: 진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입안에는 반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한 반의 반장은
1: 한 명이죠.
0: 한 명이잖아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모든 것을 강조해버리는 반장이 너무 많은 구조가 되면 그 반이 산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반장은 한 명, 그 다음엔 부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왼손이 화려하고요.
1: 네.
0: 송우 선생님, 맨 마지막 마디 한 번만 쳐봐주세요. 주일 맡기소서부터. 이미 없어도 되는 그런 부제 같은 음이 빰빰빰빰으로 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미뉴엔도라는 아이가 조금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부르실 때 지금 목사님께서 불러주신 게 딱 제 마음에 드는 그런 구조였는데
1: 네.
0: 2절로 생각할 때 가사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계속 이렇게 크게 크게 내지르다 보면
1: 네.
0: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빠지는지가 없는데, 한 문장마다 마무리를 조금 해볼게요.

0: 게요. 큰 싸움이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하나씩 디미뉴에도 점점 여리게라는 걸 붙여주면요. 그래도 어떤 짜임새가 조금 정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프레이즈마다 디미뉴드가 조금 있어야 될것 같은데 하은 PD님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저희가 3절로 한번
1: 네.
0: 뭐 오늘도 어떤
1: 예.
0: 아름다운 꾀꼬리
1: 네, 꾀꼬리
0: 자매
1: 자매가
0: 느낌으로
1: 하시는 건가요?
0: 네네네 3절
1: 알겠습니다.
0: 한번 해보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0: 네, 마지막만 한번 반주 부탁드릴게요.

0: 네, 여기까지입니다.
1: 예.
0: 아니, 너무 사라지신 거 아닙니까?
1: 제가.
0: 아니, 저는 죽으신 게 어려 죽고 싶었는데, 이미 제가 손으로 지휘를 하긴 했지만, 이미 사라지셨어요.
1: 이게.
0: 한피디님
1: 예.
0: 저만 남겨두시면 어떡해.
1: 이게 사라지고 싶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0: 네.
1: 나름대로 이제 약해진다라는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얼굴이 지금 빨개지네.
0: 목사님 이게 맞나요? 저 혼자서 예. 또 남겨진 것 같은데요?
2: 아니 근데 네. 음정이 두 분이 매우 정확하세요.
0: 네. 음정하다는 건졌네요 저희가.
2: 호흡이 소리 없을 뿐이에요.
1: 예.
0: 호흡이 없어.
1: 그게 더 문제인 거 아닌가요?
2: 아니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네.
2: 호흡만 뜨면 예. 아름다운 소리가 예. 네, 만들어질 수 있죠.
0: 정말
1: 저는
0: 다행입니다.
1: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약간 여려지다 못해 사라지는 네, 그런 표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교수님께 약간 시험 아닌 시험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
0: 어떤 생각이냐면요. 네. 여러분 찬송가 한번 보시면 그 소프라노 파트에 쉼표가 없습니다. 도대체 숨을 어디서 쉴까요?
1: 그러네요.
0: 하은 PD님처럼 지금처럼 만들어서 쉬시면 됩니다. 사라지시면서 숨을 한번 고르시고 누군가는 네. 저처럼 부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예. 숨을 한번 쉬신 다음에 교차로
1: 잠시만요. 너무 네. 얌체 같아요. 제가.
0: 교차로 숨을 쉬시면 된다는 네. 느낌이 듭니다. 어떤 악보를 정갈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본인들만의 정리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미뉴엔도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저의 감상으로는 반장이 너무 많다. 이 모든 것을 강조하기에는 어떤 걸 취해야 할지 알 수 없다라는 지점으로 오면 어딘가의 프레이즈는 말을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조금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하은 PD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 네.
0: 극동방송이라고 표현을 할 때
1: 네.
0: FABC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1: 그쵸.
0: 요거 한번 해석을 네. 부탁드립니다.
1: FABC는 네.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의 줄임말입니다.
0: 발음이
2: 네,
0: 그럼 풀어주시죠. East? Far East는 예. 무엇인가요?
1: 사실은 이제 극동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자체를 그대로 네. 이제 영어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네.
1: Far East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정말 멀리 있는 어떤 동쪽에 있는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저희가 극동방송이 설립된 취지가 사실은 이제 국내 선교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국가들 있죠.
0: 중국이나 북한
1: 중국이나
0: 같은
1: 북한 네. 혹은 러시아까지
0: 뭐
1: 실제로
0: 몽골 같은 네. 네.
1: 실제로 주파수가 거기에서도 되게 선명하게 잡힌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0: 아시아 동쪽 끝나라들까지.
1: 맞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저희가 그 국가들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0: 네.
1: 의미를 가지고 Far East 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선교를 하니까 브로드캐스팅 컴퍼니다. 이렇게
0: 그렇죠.
1: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1: 예.
0: 여기에서 직업병이 살짝 등장합니다. FEBC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전 뭘 생각했냐면요.
1: 네.
0: 음정으로 바꿨어요. 근데
1: 어떡해요?
0: FEBC면
1: 네.
0: 파미시도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파미시도 한 번만 쳐봐주세요. 자, 파미시도는요.
1: 네.
0: 여러분 C 메이저 다장조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가지는 다장조의 정격 종지라고 합니다. 가장 알맞는 마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파라는 음정은요.
1: 예.
0: 미한테 가고 싶어 하고요.
1: 네.
0: C라는 음정은 이끄음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말 그대로 이끌어가는 의미인데 누구한테 가고 싶어 하냐면 종착지인 도한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이 극동방송의 그 단어의 배열을 봤더니
1: 어머.
0: 파미시도 도로 가는 거예요.
1: 네.
0: 지금 피디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아시아

0: 동쪽 끝 지역까지 파라는 음정이 출발을 해서 미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끌어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선교에 성공을 하는 그런 정확한 종착 지점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1: 아멘, 아멘. 와,
0: 그래서 제가 오늘,
1: 이야, 이런 해석은 정말 처음이에요.
0: 결론에 결국은 도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 몽골, 러시아까지 선교를 해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FEBC에서 음정으로
1: 할렐루야.
0: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1: 아멘.
0: 앞으로는 FEBC
1: 와,
0: 볼 때마다 아
1: 네.
0: 저는 파미시도 아 C메이저의 종지다. 결국 끝맺음은 하나님께로
1: 네.
0: 돌아간다를
1: 아, 네.
0: 말씀을 드려보려고 우리 하은 PD님께 해석을 한번 부탁을
1: 진짜
0: 드렸고요.
1: 바라기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음정대로 나중에 극동방송 로고송을 한번 바꿔도 좋겠다.
0: 아,
1: 그런 생각을 한번.
0: 그러면 저희가
1: 네.
0: 도전하나요?
1: 너무
0: 네,
1: 좋죠.
0: PD님과
1: 네.
0: 저희 얇은 목소리로.
1: 그럼요. 극동방송
0: 좋습니다.
1: 하면서, 네.
0: 띵! 이렇게까지.
1: 너무 좋은데. 우리 목사님, 저희 아까 음정 정확하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0: 네네.
1: 저희가 그럼 녹음한 건 해보는
0: 그런
1: 걸로.
0: 걸로. 네, 아무도 안 시켜주시는데, 괜히 저희끼리.
2: 상당기간 레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럼 일단 뭐 준비를 해보는 것으로.
1: 그럼요. 레슨
0: 네,
1: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0: 그럼요. 잠시 넘어갔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후렴구에서 한 9째 마디 앞으로 돌아오시면요.
1: 네.
0: 추네로사우리라는 단어가 있는 악보에 우리 하은 PD님 보이세요? 그냥 동그라미에
1: 네.
0: 흰 동그라미 옆에 점이 있어요.
1: 주 은혜로 싸우리라는
0: 네, 리자에.
1: 리자. 네, 보이고 있어요. 네, 보여요.
0: 흰 동그라미의 음표 이름은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2: 죄송합니다.
0: 네. 오는표라고 하죠?
1: 오는표.
2: 네, 오는표.
1: 네.
0: 오는표의 박자는 몇 박자일까요?
2: 오는표는 네 박자?
0: 네.
1: 네.
0: 네 박자입니다. 그럼 제가 이 4분의 6 박자는 한마디 안에 여섯
1: 네,
0: 박자가
1: 여섯.
0: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1: 네.
0: 박자가 모자르죠.
1: 네. 그러네요.
0: 근데 이 아이는 못 갖춘 마디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두 박자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점 4분음표, 점 2분음표,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 외에는 점이 붙는 일이 잘 없습니다. 점이 의미하는 박자는요, 앞에 음표가 가진 음가의 절반이에요. 앞에 음표가 만약에 두 박자를 가졌으면, 두 박자 뒤에 붙는 점은 그것의 절반을 가져요. 한 박자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오는표라는 네 박자 뒤에 붙은 점은?
1: 두 박자니까 여섯
0: 그렇죠.
1: 박자가 완성이 되네요.
0: 그렇죠. 그런데
1: 우와.
0: 저는 점 오는표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1: 아,
0: 이거
1: 그래요?
0: 현대악보인가라고 느껴질 만큼. 그리고 다른 마디들에는
1: 네.
0: 다세 박자씩 쪼개 놓으셨어요. 점 2분음표, 2분음표, 4분음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만 추네로사우리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럼
1: 네.
0: 목사님 이 부분만 한번 불러봐 주시고 송은 선생님 여기 쿵짝짝하는 그거 한번 쳐봐 주세요. 시작.
2: 추네로사우리
0: 그렇죠.
1: 오.
0: 리를 쭉 미는 거예요. 여섯 박자 동안. 다른 데는 다 갈라놨기 때문에 순표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
1: 네.
0: 이곳만 다르게 그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뒤에 문장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을 맡기소서를 얘기하고 싶었나
1: 아, 네. 그럴
0: 보다라는
1: 수도 있겠네요.
0: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 4분음표죠. 점 4분음표라는 점 오는표. 저도 이게 생소해가지고 이름이 입에 붙지가 않네요. 요런 음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용사된 내게 목사님 우리가 여기 똑같이 10플랫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2: 네.
0: 요거 한 번만 불러와 주세요. 주님의 용사된 내게 요 부분 하나 둘셋둘둘셋
2: 주님의 용사된 내게
0: 근데 목사님, 저는 여기서 꼭한 음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목사님 같으면 어떤 음정을 하나 바꾸실 수 있을까요? 주님의 용사된 내게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보통 똑같은 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밀어서 불러요.
2: 네.
0: 주님의 용사된 이렇게 부르는데
1: 네.
0: 저는 느낌적으로는 계속 주님의
1: 용사된
0: 용사된
1: 저도
0: 네, 이렇게
1: 저만 그런 게
0: 뭔가
1: 아닌가?
0: 관능적으로 내려가고 싶은 느낌이
1: 네.
0: 드는데 왜 그럴까요, 목사님? 이건 관성적인 어떤 느낌인가요?
1: 그러게요.
2: 그래도 이 작곡자가 의도적으로 같은 음을 쓴 것은
0: 네.
2: 뭐 가사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0: 아.
2: 주님의 용사는 좀 일관됨?
0: 아.

0: 준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님의 용사된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음정을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므로 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
1: 아, 너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회에서 부를 때는 우리가 라로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보통 마이크를 잡으신 목사님 따라서 가기 때문에
2: 네.
1: 주님의 용사된
2: 용사됐네.
1: 요걸 많이 들어서 제가 이거 악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거든요.
2: 네.
1: 그런데 피디님과 저처럼 이게 라로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굴곡을 그리게 되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자동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는 여러분이 직접 붙여보실 수 있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2: 네.
1: 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2: 아, 다 쓰셔도
1: 이제
2: 돼요. 네.
1: 다 같이 찬양하는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2: 좋습니다.
1: 오늘 길어서 저희가 한 절만 불러보는 게 좋을까요?
2: 네, 한
1: 그러면
2: 절만
1: 네,
2: 부르시죠.
1: 목사님 어느 절을 한번 불러보는 게 좋을까요?
0: 3절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분 가사에 집중을 하시고, 송 선생님께서는 왼손 파트는 조금 소리를 빼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용사된 이런 부분은 우리는 크레센도로 밀고 나갈 거고요. 숨쉴 부분이 없지만 알아서 숨쉬기로. 대신 눈치 보시고 교차로 숨쉬셔야 됩니다. 음악이
2: 알겠습니다.
1: 끊어져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반주 부탁드릴게요.

FEBC 재난방송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위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규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FEBC

0: 아멘. 자, 오늘 주제 찬송가였죠. 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오늘도 이 찬송가를 나누면서 참, 재미도 있었고,
1: 네.
0: 감동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0: 벌써 이렇게 즐겁게 찬송가를 배우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는데,
1: 네.
0: 네. 좀 돌아가면서 한 분씩 소감을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좀 어떠셨는지요, 오늘?
2: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1: 아멘.
2: 찬양을 부르면서 물론 저는 또 이전에 공부를 했지만
0: 네.
2: 어쨌든 이렇게 길게 길게 호흡을 내뱉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0: 그쵸.
2: 하은 PD님은 또 이렇게 밝고
0: 네.
2: 낭랑한 소리를 항상 내야 되는 그런 진행을 하고 멘트를 하는 그런 호흡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0: 맞아요.
2: 또 그게 또 은혜의 조카다.
1: 아멘.
2: 네. 억지로 그
0: 아멘.
2: 긴 호흡을 가져갈 필요가
0: 네.
2: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0: 아멘.
2: 참, 예,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1: 다행입니다.
0: 네.
2: 네. 교수님은 두개다 하셔야 돼요.
1: 둘
2: 예,
1: 다.
2: 멘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
0: 어려우신데요?
2: 두 호흡을 다 가지고
1: 연습을 조금.
2: 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너무 지난주에 비해서 일취월장한 실력을 보여주셨다.
1: 정말
2: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만족스럽습니다.
0: 예.
1: 인정받았어요.
0: 감사의 박수.
2: 네.
0: 네. 와, 드립니다. 네. 일취월장했다라는 말씀을 또
1: 네.
0: 해주셨는데.
1: 행복합니다.
0: 네. 진짜 행복하네요. 역시
1: 네.
0: 우리 은방울 자매는 네, 나날이
1: 그럼요.
0: 발전한다.
1: 그럼요.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0: 아멘.
1: 네네.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뒤에서 계속 웃고 있어가지고 제가 송은 자매 마이크를 켰거든요.
1: 네, 너무 좋아요.
0: 자, 송은 자매님, 좀 어떠셨는지 네, 소감 한마디 좀 여쭐게요.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켰어요.
3: 제가 오랜만에

0: 마이크를 받았는데요.
1: 네.
0: 사실 제가 교수님과 하은 PD님이 노래할 때마다 뒤에서 너무 웃어서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주신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0: 제가 방송에서는 뒤에서 조용히 반주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지만 이제 뒤에서는 정말 깔깔 재밌게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부탁한 게또 있었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극동방송,
2: 네.
1: 네, 그 음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2: 파미
1: 파미시도.
2: 씨도, 네.
1: 그래서 그거를 오늘 끝에 한번 땅땅땅땅 눌러달라라고 했는데 어떤 음인지 한번 들려봐 줄수 있어요, 지금? 예, 이 음으로. 네,
2: 네,
1: 오늘.
2: 마지막
1: 네.
2: 중지는 제가 하나만 더 해달라 그랬어요.
1: 아,
2: 옥탑으로.
1: 그래요?
2: 네.
1: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송은자매도 소감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일주일 동안 정말 고민 많으셨을 텐데.
2: 그 고민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새로운 과제들을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아이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자녀들하고 문제 아닌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로 풀어갈 수 있을 때도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 좀 막힌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아이와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의 마음이 살짝 상해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1: 네.
2: 문득 정말 큰 깨달음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 이 아이의 앞에 서 있구나. 이 아이는 이미 성장을 많이 했는데 나는 아직도 아이를 아이 취급하면서 내가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선 자가 되는 것에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아, 엄마가 이제 너를 앞서서 가는 것을 하지 않을게. 너의 뒤에 서 있을 테니 너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도움이 필요하면 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무난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큰 깨달음이 나는 하나님을 앞서진 않았나? 나의 성품 자체가 이렇게 누군가의 것을 앞서가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품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한발 앞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앞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소름 끼치게 들어서 저는 나름의 반성을 하고 아이와 저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새기는,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나는 예수 따라가는 입니다. 네.
3: 아멘.
1: 네. 귀한 또 아이와의 일을 통해서
2: 네.
1: 주님과의 관계까지
2: 네.
1: 묵상하시는
3: 본업이
1: 교수님의
3: 맞는
1: 모습.
3: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3: 네. 오감 찬송가가 본업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앞으로 어디
2: 본업으로
1: 가셔서
2: 시켜주세요.
1: 예, 아
2: 네.
1: 제가 명함 한장 뽑아드리고
2: 네네네.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동일한 찬송가지만 이 찬송가를 또 함께 부르고 또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 네.
1: 감동들을 또 품고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과 조금 더 친근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오감 찬송가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강동 꿈의 교회 곽충림 목사님, 그리고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해 주신 우리 전송은 선생님까지 우리 오센어십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선교적 삶을 사는 자원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선교적 삶을 위한 한 핵심적인 자원은 성령입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는데요. 톰 라이트 박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을 로마서 8장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의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중요한 두 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도입부에 맨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절부터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반복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반복할 때는 중요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톰 라이트 박사의 해석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보더라도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인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구절을 보면 새 창조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이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본문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계에 대해서, 종교계에서 조금이라도 종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걸다 인식하거든요.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나오고 여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이 나옵니다. 선교적 삶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죠. 정말 생생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인용했습니다마는 톰 라이트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에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겠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즉 성경에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이 이야기가. 그는, 즉 요한은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19절 이후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소명과 훨씬 깊이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후에 삶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죠. 당연히. 우리 이미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구절을 보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소명과 훨씬 깊이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창조 세계의 선교적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성령은 오순절날 교회에 주어졌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오순절까지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이게 한 의견이고 다른 의견은 오순절날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본문의 핵심은 안식을 첫날, 새 창조의 첫날을 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그 선교적 사명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수 있고 그것을 위해 그 자원으로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큰두 번째, 신약시대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뉴 카비넌트. 우리 흔히 신약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신자잖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구약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우실 텐데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세운 구 언약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구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하셨잖아요. 구약을 보아둘 수 있고 고린도서 3장 3절도 그거 말하고 있죠. 그런데 새 언약은 구약과 다르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좋은 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에 보면 이렇게 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It is God.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다음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다른 특징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다 성령을 하시는 거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그 예언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써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등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심으로써 그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의 그 특징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써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약 새 언약을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은 새 언약의 특징을 한마디로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신약 새 언약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콜론이 있는데 새 언약은 이런 뜻입니다. 새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새 언약을 한마디로 영에 의한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영이란 단어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세 번째, 성전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분야. 오늘 제가 전체인 그림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핵심적인 자원이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의 자원인데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두 분야는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분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분야의 조화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은 서로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그 둘이 서로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혹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둘이 분리돼서 나타나면, 즉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나타나는데 삶은 전혀 안 변합니다. 삶의 태도, 가치, 성품의 변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 말은 유익을 끼치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Build up.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인데요, 그 외 모든 은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되게 되면 교회의 유익을 끼치도록 되어 있는 은사가 오히려 교회의 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네 번째,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의 교제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면 똑같은 걸 말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말하죠. 5장 16절에서 25절인데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어서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이 다 명령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들이 다 현재형입니다.

입니다. 동사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는 시제가 시간적인 면도 있지만 행동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형은 시간적으로는 현재고 행동의 종류는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 줄이면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 주석을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닥터 T. 조지가 아주 잘 말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나눴어요, 이 구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도 오늘 전반적으로 복습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참고로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 주석 시리즈는 미 남침례 교단 학자들이 쓴 주석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바울의 영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얼마나 잘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신약성경에 말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말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큰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도 필요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되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 어떻겠습니까? 제가 일터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배워가면서 같이 나누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터사역에 대한 책들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어느 책이냐면 우리나라 말 제목이 일터사역이라는 책이고요. 오스 힐만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저 책입니다. 오스 힐만 이렇게 말합니다. 일터의 증인이 갖춰야 할 자질 네 가지로 드는데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직장인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 책 4장에서. 그러면서 그 네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 자질, 탁월한 업무 능력.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터사역의 핵심은 탁월함이라니까요. 탁월한 업무 능력.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탁월한 업무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탁월한 업무 능력. 두 번째 자질, 순전한 인격, 인품, 정직성, integrity,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 사랑과 섬김, 이건 자세를 말하겠죠. 그 인품에서 나온.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핵심적인 방법이 사랑의 섬김의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네 번째 이렇게 들어요. 네 번째,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언급 안 하는데 이 부분을 그걸 잘 표현했더라. 표적과 기사.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자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 70쪽 71쪽에서요. 일터의 증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초대교회는 지식이나 윤리, 봉사만으로 주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0: 능력을 보여주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해왔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첫날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새 창조의 그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인데 모든 성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자원으로서 성령이 필수적인 자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더 성령님과 동행하고 더 성령의 능력을 힘냈는데 자라나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더 깨닫게 되길 바라고 자라나길 바라고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보면서 이 오늘은 전체적인 그 그림, 윤곽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살펴갈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포도나무 지체들이 잘 무장되고 자라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선교적 삶을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에 더 놀랍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다 보면요, 꽃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각양각색 모두 예쁘기만 한데요, 얼굴 높이 들고 노란 빛깔을 뿜듯이 뽐내는 해바라기나 땅에 붙어서 하늘거리는 채송화, 풍송화도 그 얼굴 모양이 다르고 그 크기가 들쑥날쑥하지만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주일 예배에 이 친구들도 함께하는 흐뭇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뒤대어 싹을 치우고 자라나 예쁜 얼굴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저 꽃들처럼 아름답기를 꿈꿔봅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윤형주님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손재성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이죠.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네,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렇게 함께하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24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매주 출근하는 길에 방송 들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오늘따라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소리에 늘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게요. 네, 3524님. 사람들은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지? 왜 저 부분에서 오히려 감사하지? 왜 저 부분에서 기뻐하지? 4524님 사연 보면서요. 아, 저 코끝이 찡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승리할게요. 야, 네, 이 말이요. 승리하세요. 우리 인사처럼 많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말 많이 하잖아요. 네, 승리할게요. 와, 더 마음에 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승리할게요. 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 여름철 이 후덥지근하고 끈적이는 이 날씨처럼 힘겨울 때 있잖아요. 쏟아지는 장마 소나기처럼 네,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것들에서 승리해야 될 텐데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말도 너무 좋지만 우리 서로가 승리할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 이런 말도 큰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깊게 드는 거예요. 네, 피곤한 몸이 끌고 출근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오늘따라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4, 5, 2, 4님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띄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 주는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들께 늘 있고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초롬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어서 이정림님의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시작됐죠. 네, 심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으면서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이상기후의 어지럼증이 전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드리고 다짐할 것은요. 바람과 물과 흙이 지으신 대로 함께 사는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검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쉐키나 찬양단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영,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나라는 존재가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또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실망하진 않으실까? 또 나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조금씩 사라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과 눈물을, 또 말하지 못한 고민과 작은 한숨까지 하나하나 살피시는 우리 참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잊힌 사람도 없고 관심 밖에 놓인 인생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소리엘의 주품에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결과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자,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가파워 워십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하나님의 눈물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일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이 나를 살린다. 기도 응답이 오늘 없을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 지옥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견뎌낼 힘이 되어주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처음부터 나를 자녀로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식인 나를 되찾으셨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열심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살아났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다. 복음이라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쉬지 않고 오르내리신다. 오늘 내게 주어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하나님을 만난다.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된 복음을 통해 지금도 내게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내가 우는 모든 순간마다 곁을 지켜주신다. 함께 우시고 아파하신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먼저 받았다. 눈물로 나를 되찾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눈물로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 삼아 살아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다. 우는 일인데 오히려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웨이홈의 보혈 찬송 메들리, 히즈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주리의 예수 닮기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죠. 하지만 앞서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읽어드린 글처럼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내일 받을 응답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시죠. 옹기장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조수아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프로비던스 워십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까지 함께 듣고 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브라운 워십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두근두근 라디오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에는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찬양은 마음을 하나로 만들지요.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회중이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느끼는 경험 다 해보셨죠? 네, 이것은요,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배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이고요, 성도들을 정서적인 통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감정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요, 넘치는 기쁨과 기대감 그리고 경외감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랍니다. 이 시간 함께 듣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첫 찬양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피아 워십의 실로암, 온누리 워십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풍성한 찬양 이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가르침인데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진실되지 않고 말만 되풀이하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한 모양은 있으나 영과 마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또 자신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형식적이고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이며 기도 드리는 자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 자신의 심령을 진실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주를 앙모하는 자, 초롭의 목마른 내 영혼, 서울 바하합창단의 내주는 강한 성이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썸머 스페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사명 하나로 쏘아올린 전파. 그 첫 주파수가 하늘을 가르던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73년 여름, 궂은 날씨를 뚫고 제주도에서 울려 퍼졌던 250kW의 웅장한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고동소리였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아세아 방송 개국의 감격스러운 그날로 되돌아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북방선교의 굳건한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73년, 앞선 시간에서도 빌리그리암 전도대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한국교회 역사회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간방송 최대 출력 250kW 아세아방송, 즉 지금의 제주극동방송이 개국한 일이었습니다. 개국 당일인 1973년 6월 30일, 제주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 날씨였지만 서울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위해 칼기를 전세냈는데 날씨로 인해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가슴을 조이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이륙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2시경 예배가 시작됐는데 김장한 목사의 사회, 김익준 장로의 기도, 감사인 최금덕 장로의 성경봉독, 보훈원 총재의 설교, 축도에는 강신명 목사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윌킨슨 미망인인 조지란 윌킨슨, 송신기를 기증한 92살의 존 루더포드 옹 등 외국 손님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윌킨슨 선교사와 루더포드 옹 그리고 FEBC 이전 장소를 제주도로 결정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한 고 리트맨 선교사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날 김장한 목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사회를 받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빌리그리암 전도대회에서 빌리그리암 목사의 통역을 맡아 이 무렵 국내외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배의 첫 순서인 묵도를 드릴 때 사회자는 그날의 예배에 적합한 성구를 읽는 것이 관례인데 이날 김장한 목사는 성구 대신에 찬송가의 가사를 읽었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아세아방송 이사인 김익준 장로는 기도를 통해 아세아방송의 북방선교 사명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무사히 도착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룩하고 위대하고 기묘한 솜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복음이 전파될 방송국을 낙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방송은 보통 소리가 아니요 죽음의 세계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롭고 거룩한 소리가 되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천사의 환영사가 되게 해 주소서.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화합하는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방송이 멀리 공산권에 있는 분들에게 들려질 때 참된 자유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 부를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게 해 주시고 이 방송국을 우리 조국 위에 지어주셨음에 하나님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역사를 빛내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철의 장막과 주계 장막에 있는 생명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지는 영광되고 빛나는 방송이 되게 축복해 주소서. 보훈원 총재는 설교에서 윌킨슨 선교사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은 한 알의 밀알로 비유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테이프 커팅식에서는 윤치영 박사, 김영선 통일원 장관, 이승택 제주도지사, 보훈원 총재, 김영근 이사장, 김익준 이사가 테이프를 끊었으며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자 250kW의 송신기가 굉음을 토하며 북방선교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뗐습니다. 제주도의 쨍쨍한 햇빛 아래 250kW의 거대한 송신기가 마침내 굉음을 토해내며 역사적인 첫 전파를 쏘아 올리던 그날, 그 웅장한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날아가는 천사의 환영사이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나팔소리였습니다. 이날 헌당 예배에서 보문 총재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세아 방송의 벅찬 개국 뒤에는 윌킨슨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고귀한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름 모를 척박한 땅에 기꺼이 떨어져 썩어진 그 수많은 한 알의 밀알들 덕분에 오늘날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을 넘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작은 밀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0: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1: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0: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1: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0: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샬롬,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을 탐험하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이드가 키 큰 잡초와 무성한 덤불을 칼로 자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윽고 더위와 피로에 지친 탐험가가 푸념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도대체 어딜 가는지 알고나 가는 거요? 길은 어디 있소? 이에 노련한 가이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바로 길입니다. 네, 우리는 이 남자와 같이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길은 어디죠? 그러면 그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한두 가지 힌트를 주실지는 몰라도 그걸로 끝이죠. 하긴 그분이 설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위치를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탐험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정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요.

All in the name of Jesus. 향기로운 찬송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더 높고 큽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미리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 두곡 연이어 듣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밴드의 찬양,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클래식 화이어가 부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가신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찰대가 앞서가야 했다. 정찰대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신중하게 전진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고 쉼터가 될 만한 곳을 결정하며 잠재된 위험이나 약탈자가 있는지 주목하면서 새로운 지형을 살피곤 했다. 또한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적을 소탕하는 임무도 맡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과 진을 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미리 파악해서 길을 만들기도 했다. 빽빽하게 수목이 우거진 지역이 나타나면 매복 기습이나 추적을 당하지 않도록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 그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찰대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며 우리 뒤에 있는 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서 미래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고 새로운 영역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이 아닐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국립합창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대구 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날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항상 돌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리면서 조찬미님의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있음을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래입니다. 보석 세공사들은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그 방법 중에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가려내는 확실한 방법의 하나로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는 진짜만큼 빛나지는 않지만 육안으로 그것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넣어본다고 해요. 물속에 넣었을 경우 모조품은 정품에 비해 그 반짝임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세공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로 시험해보면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골라내기가 비교적 쉽다고 하네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련과 고난의 물 속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의 빛을 발할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그 물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며 박영라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송경민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행복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믿음에 관한 찬양 두 곡 더 준비했습니다. 먼저 조수아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들으시고요. 이어서 원의 싱어즈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주일 이 시간은 고상서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며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점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아닌지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순종도 이를 통해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권태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고상선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나누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앞서 한 곡은 조이 듀엣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고요. 이어서 리컬러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들려드렸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휴대폰은 가끔 전원을 껐다 다시 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요.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끔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버벅거리거나 오류가 날 때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정상으로 작동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여기저기 얽힌 일들과 문제들이 우리를 버벅거리게 하고요.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컴퓨터처럼 재부팅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디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재혁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갈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평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호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좀 힘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복음 전한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저와 또 저희 교회의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0: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양읍에서도 변두리 흥리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전하는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전도대를 조직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전도팀들이 나이도 많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된 그런 전도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늘 복음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각 기관별로 정해진 마을에 나가서 전도 물품을 나누어주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변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변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와퍼를 이제 구워서 그들에게 와퍼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시켜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꼭 또 다시 와달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관계 정도의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고요. 추운 또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곳에 뽁뽁이를 이렇게 빨아들인 그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역시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는 이제 가정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역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마스크를 또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은양시장 중심으로 개선도를 하는데 겨울에 추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생강 계피살을 끓여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추운 데서 이제 판매하시는 그분에게서 역시 이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가와서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또 그중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격려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나가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하면 영혼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람 마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혼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 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낙심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당장 영혼들이 돌아오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 주십니다. 저희 교회도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최근에 20대 청년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셨고요. 또 한 40대 젊은 가정을 붙여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최근에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붙여주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노하우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전도하는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늘은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전도합시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은 지역번호 052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 285에 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 227에 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썸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가십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떼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지금까지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유영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

한국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0: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고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은혜 받고 또 축복 받고 막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분들을 소개하는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부산 큰터교회 김한준 서미애 집사님을 모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의 기둥처럼 섬기시는 김안준 집사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가고 억지로 교회를 10년간 따라다니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신 분들, 특별히 오늘 방송 내용 잘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완준 서미애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한 분씩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참 반항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큰톡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안준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큰터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서미애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부산 큰터교회가 놀라운 교회입니다. 네. 단일 교회로 지금 5년간 무림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역대 최다 출연자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2: 아, 네.
0: 이게 왜 그런 거 봤더니 웬만한 교인분들은 한 달에 1독씩 성경을 해나가고 계시다면서요?
2: 네. 네, 저희 큰터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네, 성경에 열심히 읽고 싶어 하고 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0: 야, 네. 뭐 교회 나가서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 모임도 있다면서요?
2: 아, 네. 화요일, 목요일은 같이 모여서 그날 분량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0: 야, 네. 큰터교회에서 나 1년 1독 했어요 이런 자랑은 자랑이 아니겠네요?
2: 아, 네, 그렇죠.
0: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를 이렇게 두 분을 모시긴 했는데 사실 남편 김한준 집사님은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가셨다가 억지로 지금 부인 따라 나가시게 됐다면서요.
1: 그죠. 네.
0: 어떻게 된 거예요?
1: 참 신기하네요. 네.
0: 이 자리에 본인이 있는 게 신기해요, 지금?
1: 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거는 뭐 특별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네. 아주 은혜로운 어떤 그런 스토리는 아니고 그냥 뭐 옆에 계신 우리 서미애 집사를 사랑하는 그 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0: 야, 서 네.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면은 당신이랑 살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2: 네, 그렇죠. 저는 그때 청년 때 제일 확고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믿지 않는 남자랑은 결혼하지 않는다.
0: 아. 네,
2: 또 하나님을 아는 분과 결혼하고 싶다.

0: 그래서 귀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저의 큰 소망이었거든요.
1: 그랬군요. 네. 근데 마침 만난 오빠가 믿지 않는 오빠여서 교회 안 나오면 오빠랑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셨군요. 정말 서집사님 사랑하셨군요.
2: 그죠.
1: 전혀 신앙이 없는데도 교회를 나갔어요.
2: 못 모르고 간 거죠.
1: 못 모르고. 여기까지 올 줄도 모르고.
2: 그렇죠.
1: 그러네요. 자, 우리 서집사님께 먼저 여쭤봐야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0: 아, 저도 이렇게 은혜롭게 믿어야 하는데 좀 불순하게도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시절에 좀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좀 제가 이 세상 삶을 사는 것에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뭐 짧은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어린 나이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괴롭다. 뭐 맞습니다. 그런 생활 중에 있었군요.
0: 그러는 중에, 이제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요즘 죽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억울한데 죽어서까지 억울할 수는 없다. 힘들 수 없다. 죽어서는 꼭 천국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당장 다음 주에 너네 교회를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큰토교회는 20대 초반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큰토교회가 개척교회였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몇 명 없을 텐데 그 처음 나가셔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0: 아 제가 큰토교회를 이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여서 이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문창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제가 이제 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이게 어떻게 생각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설교가 이런 설교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큰터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1: 그 청년 시절부터 그때 교인 수가 많지가 않을 때였다면서요?
0: 네 그때 대부분의 교인 중에 교인 중에 대부분이 노숙자분들이셨고
1: 아, 노숙자 사역을 하셨을 테니까
0: 노숙자분들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과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일반 성도들은 지극히 소수였죠.
1: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었고 그중에 또 돌봐야 되는 노숙자들이 있는 교회인데 요즘에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척교회나 좀 작은 규모의 교회를 기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큰 교회에서 그냥 익명성 뒤에 있으면서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좀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0: 아, 그 작은 개척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일손이 작으니까. 근데 저희 큰터교회는 일을 많이 해야 하거나 뭐 어떤 헌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보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과 성령 충만과 이제 꼭 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 교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것보다 아, 이 큰터교회를 꼭 다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우리 선미의 청년의 마음이 참 온유하고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 마음을 주셨죠.
1: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데 거의 지금 큰토교회 개척멤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오빠가 예수를 안 믿어서 오빠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나가야 돼 하고 나간 게 또 큰토교회 아니에요. 오늘 방송을 문창호 목사님 아주 좋아하시겠는데요. 교회 이름이 100번은 나오고 있어요. 처음 교회 나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2: 기억나죠. 많이 이상했죠.
1: 뭐가 이상했어요?
2: 그 안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약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좀 안 그래도 조금 약간 이상하다 뭐 좀 다르다라는 그 좋은 쪽이 아니라 약간 굳이 뭐 이렇게 주말까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극성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절이었죠. 근데 뭐 사랑하니까 또 가야 된다니까.
1: 아 우리 서집사님 얼굴에 지금 미소가 번지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2: 뭐 사랑할 때는 하늘 별도 따주니까.
1: 미래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갈까?

0: 그런 거예요?
1: 뭐 그런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0: 아.
1: 이렇게 갔는데 이제 생각 이상으로 더 이상했어요.
0: 아,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초신자가 교회 나오면 우린 다녀서 모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땠어요?
1: 일단 뭐 예집사가 얘기했듯이 이제 뭐 성도분들이 좀 약간 노숙자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현수막 같은 게 이제 한개 걸려 있었는데
0: 네.
1: 이제 커다랗게 해서 300 선교사 파송 그렇게 적혀 있는 건 거예요.
0: 개척교회인데?
1: 네, 그 사람은 몇 명? 뭐한 30명 정도 되려나? 그런데 뭐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여기 뭐좀 약간 이상한 곳 아닌가.
0: 아, 그
1: 네.
0: TV에서 보던 약간 이상한, 에? 그런 데로
1: 네네.
0: 생각하셨구나.
1: 네. 많이 이상했습니다. 그렇죠.
0: 재밌는 거는 그렇게 나오다가 결혼하고 약속을 일단 지켰으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끝 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까지 다니고 계셨어요.
1: 그죠.
0: 어떻게 이렇게 오래 신의를 지키셨어요?
1: 처음은 그런 마음으로 일단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계속 이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속이고
0: 야.
1: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그 이상함이 약간 이렇게 뭐 거부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나중엔 특별하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0: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해가
1: 네.
0: 됐는데,
1: 네.
0: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미애를 레이 집단에서나 빼놓아야겠다.
1: 그죠.
0: 그
1: 예.
0: 생각은 늘 갖고 계셨다면서요.
1: 10년 동안 했죠.
0: 10년이나요? 교회 다니면서 틈을 봤군요. 아, 이 단체에서 내가 꼭 빼오리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 전략을 많이 세우고 나름대로 노력을 참 많이 했었었는데
0: 전략까지.
1: 네. 그뭐한 번씩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약간 이렇게 교회에서 또뭐 약간 이렇게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이렇게
0: 그렇죠,
1: 뽑으니까 약간
0: 그렇죠.
1: 불평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때가 이제 기회다
0: 잘
1: 저는 생각.
0: 됐다.
1: 예. 그거를 이제 조금 삐집고 들어가서 약간 이거를 좀 극대화 해 가지고
0: 극대화.
1: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안 나가면 되지 않냐.
0: 아하.
1: 예, 이렇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0: 네.
1: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0: 아. 근데 그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대단한 분이다. 이를테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고정 간첩 같은 거네요. 이 사람을 내가 끝내 내가 교회에서 빼내리라 하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된 간증이 있으시다면서요.
1: 네. 어느 날 이렇게 해서 꿈을 꿨는데 너무 뭐 꿈이라고 할 기회도 너무 그런 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일단 세상에 사라진 꿈을 꿨어요. 예, 제가 느낄 수 있는 저기 멀리서부터 계속 그냥 저 중심으로 좁혀져 오면서 사라졌어요.
0: 세상이
1: 세상에. 예, 사라지고 뭐 공기도 사라지고 물도 사라지고 뭐
0: 야
1: 지푸라기도 그냥 사라졌어요.
0: 어
1: 지푸라기도 잡을 수가 없죠. 사라지니까.
0: 어
1: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공간으로 아직 살아있지 않은 공간으로 피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도망을 다녔는데
0: 네
1: 결국에는 이제 다 사라지니까 제발 밑에 이제 동그라미만 남게 되었던 거죠. 또 방법이 또 없잖아요. 이제 더
0: 왜
1: 이상 어떻게 갈 데가 없는데 또 기도했죠. 그냥 이제
0: 꿈에서
1: 살려달라고 이렇게
0: 네.
1: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 동그라미가 점점 좁히다가 멈췄어요. 멈추고 그냥 그 밝음과 그 마음과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 세상에서 뭐 누구라도 어디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0: 아멘.
1: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0: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군요. 근데 이렇게 10년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김완준 우리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서 집사님이 사실은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한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본인만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10년 동안 그냥 나가고만 있다. 어떠셨어요? 처음 남편분 교회 나갈 때는.
2: 아, 처음에는 이제 같이 나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었죠.
0: 네.
2: 이렇게 감사한 마음에 이게 칭찬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조금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늘 본인이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자기가 교회는 나가겠다. 하지만 믿음을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0: 그렇죠.
2: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듣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0: 좀 많이 힘들었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나 이런 부분들도
1: 네.
0: 계속 그걸 끊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1: 아하.
0: 제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1: 네.
0: 이게 처음에는 달래도 보고,
1: 네.
0: 네, 그리고 혼내도 보고, 네,
1: 아.
0: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시도했었죠.
1: 처음 마음이랑 좀 달라진 거네요. 처음에는 나가
0: 네,
1: 주기만 하면 고맙겠다 했는데,
0: 맞아요.
1: 이제는 술, 담배 듣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0: 네,
1: 하는데.
0: 하는데 변화가 잘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아하.
0: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행동들을 다한 거죠. 예, 네, 막 근데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참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1: 우리
0: 네.
1: 김 집사님 어색하게 웃고 계십니다. 옛날 뭐 죄책감이 좀 드십니까?
2: 미안하다.
1: 아, 이거 고산담자가 미안하다 이거 나온 거는 최고로 사과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서 뭔가 남편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있다고 들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0: 네,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해봤는데 제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1: 네.
0: 이게 신앙이 좋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어리석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한다 했는데 안 돼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1: 네.
0: 하나님한테 참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고 이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주셨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제 사랑의 고백 같은, 네, 사랑의 고백 같이, 그래서 성경을 거의 하루 종일 봤어요.
1: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성경을 하루 종일 눈 떠서 시간
0: 네, 시간 날
1: 나는 것만
0: 때마다,
1: 계속
0: 네,
1: 보셨다면은
0: 계속.
1: 하루에 뭐한 100장, 200장 이렇게 읽어
0: 네,
1: 나갔을
0: 그럴 때도
1: 텐데요.
0: 있었던 것 같아요.
1: 와.
0: 네, 그때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성경이.
1: 네.
0: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남편이 술을 먹거나 뭐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네,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던 게 다시금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와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나를 혼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에서 더 기도가 되고
1: 그래서 뭐 소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너무 두 분의 관계가 좋아져서 아들을 셋이나 그래서 낳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는 말씀을 또 천만에 드립니다. 성경을 지금 재밌어 봤다고 하셨거든요.
0: 네.
1: 그럼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 또 전국의 여자 집사님들이 나도 오늘부터 성경을 좀 봐야겠다
0: 네.
1: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봐나가기 시작하면 될까요?
0: 첫 번째는 이 성경책이 책이라는 생각보다 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네, 아무래도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1: 성경 보는 관점을
0: 네, 성경이 그냥 뭐, 이렇게 율법적인 책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 표현을 하시려고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하면, 좀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 고백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네.
1: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달리 보인다. 은혜가 된다. 남편이 용서가 된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저희가 찬양 후에, 그렇게 속삭이던 남편이 이제는 한 달에 1독씩 성경을 하면서 건실하게 사업도 성장시키는 귀한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찬송 후에 구체적인 우리 이제 김 집사님의 변화 간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큰토교회 우리 김한준 집사님, 서미애 집사님 부부 모셔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김 집사님께 감동을 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심전을 억지로 나가면서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는 그 교회 안수 집사로 기둥 같은 인물이 됐거든요. 김 집사님 옛날 얘기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1: 감회가 새롭네요.
0: 감회가 새롭습니까?
1: 네,
0: 지금 교인들도 보면서 김 집사 옛날에 그러면서 감회가 새롭겠네요.
1: 너무 자세히 나안 알았으면 좋겠어요.
0: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 좀 새신자들은 우리 김 집사님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자, 성경을 이제 한 달에 1독씩 하신단 말이에요. 하시게 된 계기부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1: 뭐 문창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0: 네.
1: 뭐 겉면을 평소에 많이 하시니까 근데 다수에게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불러서 이제 1대1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0: 작정하고 부르셨군요.
1: 예, 제가 또 1대1이 약하거든요. 예, 또 사회생활도 잘 해야 되고 예, 조직 생활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0: 뭐라고 하셨어요? 1대1로.
1: 성경이 또한 달에 또 해라.
0: 뭐 길게 얘기도 안 하시고 한 달에 또 캐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 한 달에 또 하고 내일부터 문자로 한 달에 또한거 문자 보내고 감사 제목 5개 보내고
0: 매일.
1: 예 큐티 한거 보내라 그렇게 하셨어요.
0: 끝이에요, 그게?
1: 빠지면은 벌금 100만 원이다.
0: 야, 뭐 빌드업도 없네요. 훅 들어오네요, 그냥. 잠깐 와봐라. 한 달을 또 캐라. 매일 문자 보내라. 야,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강한 겉면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만한 얘기거든요. 혹시 왜 나한테 이러시나 그럴 수도 있는데 바로 순종하셨어요?
1: 여기 요 건물 들어올 때도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0: 역사가 일어나고
1: 역사가 일어나고
0: 하나님을 만나면
1: 기적이
0: 기적이 일어나고.
1: 일어납니다. 저는 문창호 목사님을 만나서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서 순종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알고 있어서 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순종이었다고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담임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확실히 인정하신 거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뜻이 있다. 순종하면 복이 된다. 결단을 했는데, 다음날부터 안 읽던 성경을 지금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을 돌기면은 40장에서 50장 읽어나가는 거거든요. 안 힘드셨어요?
1: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시간도 부족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피곤하기도 하고 몇자 보면 또 잠도 오고
0: 그렇죠.
1: 무슨 말인지 또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이거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 읽어야 되나 뭐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단 제일 강했고 그러면서 나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전도 많이 세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0: 야,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어떤 작전이 있었습니까? 궁금하네요.
1: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시간에 좀 쪼개기 작전을 했어요. 예. 한 시간에 이제 한 시간 단위로 10분을 일단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제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그 시간을 또 이렇게 못 맞출 때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럼 저녁이 되면 좀 약간 이렇게 양이 좀 많이 남아 있으면 자전거를 타러 간다든지
0: 무슨 자전거요? 헬스클럽에 있는 자전거요?
1: 헬스장에 있는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고요. 성경책 들고 그냥 자전거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서 자전거를 타기도
0: 그게
1: 하고
0: 됩니까?
1: 네, 그 올린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TV 액정에 원래 나오는데
0: 보통 거기다가
1: 네네
0: 휴대전화 얹어놓고 뭐 영상 보고
1: 그죠.
0: 그러잖아요.
1: 거기에다가
0: 유튜브
1: 이
0: 보고.
1: 성경책을 올리면 돼.
0: 그 헬스클럽 아저씨들이 좀 이상하게 봤겠는데요?
1: 아니 그 사실은 그게 좀 일석이조예요. 제가 살이 지만 4~5kg 빠졌거든요.
0: 그렇군요. 운동도
1: 이렇게
0: 되고.
1: 그리고 어떨 땐 집중도 너무 잘 돼요.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막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어느덧 읽다 보면은 이 운동도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뭔가 나름대로의 뿌듯함도 또 느껴지기도
0: 그런
1: 하고.
0: 방법이 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서 집사님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주 기특하게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처음에 한 40장, 50장을 읽어나가는데, 이제 솔직히 다 이해는 안 됐다면서요. 그냥 몰라도 읽어나간 거예요. 그날 분량 채워야 되니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억지로지만 네.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네. 어느 순간부터 서 집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아 이게 은혜구나 참 재밌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글자가 꿈틀꿈틀한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런 은혜 체험을 좀 하셨나요?
1: 일단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성경을 한두 번 뭐 백 번 읽는다고 해서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날 분량이 뭐 40장이 되면은 그 중에 그냥 한 두 문장만 이렇게 이해가 잘 될 때도 있고요.
0: 네.
1: 심지어는 이제 한 단어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깊이 또 묵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어도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 은혜, 그럼 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0: 야.
1: 그런 것 같아요. 네네.
0: 참 대단하십니다. 김완준 집사님, 네.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서 한 달에 일독이다. 그걸 순종하시고. 서 집사님 어떠세요? 우리 김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별명이 순종 집사님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제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목사님 말씀이나 교회의 필요에는 무조건 순종을 하나요, 남편이?
2: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저희 남편이 순종 집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네.
0: 사회생활도 잘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20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한 2년 된 거예요. 이 정도 성경을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은혜 체험하거나 아니면 뭔가 삶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는 체험을 하시거든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1: 일단 그 제가 이제 IT 뭐 이런 개발 이런 일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럼 개발을 하고 나면은 이제 꼭 하는 일이 있거든요.
0: 네.
1: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요.
0: 그렇죠.
1: 매뉴얼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래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라는 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다는 말이에요.
0: 네.
1: 그 잘못 쓰면은 이제 안 되는 건 거죠.
0: 고장나죠.
1: 네. 그래서 이제 성경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아,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의 매뉴얼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1: 이런 것들도
0: 나는 누구인가?
1: 예. 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으니까 저희를 창조하고 만들어서 너 이렇게 살아.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들을
0: 네.
1: 그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0: 야. 네.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다.
1: 네.
0: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 준다.
1: 네.
0: 아, 지금 혹시 이 방송 보고 듣는 분들 중에 성경을 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혹은 하나도 안 봤지만 오늘 집사님 간증 듣고 나도 성경 봐야지 결단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잘 이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0: 말씀 주시겠어요?
1: 메뉴 잘 봐야죠. 그걸 잘 보고
0: 네.
1: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제품과
0: 네.
1: 아무리 좋은 어떤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사용하면 세상을 결국은 잘못살것 같아요. 본인 나름대로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잘살수 있을지 저는 그게 오히려 역으로 의문입니다.
0: 안 보할 이유가 없다. 아, 우리 서집사님도 지금 한 달에 1독씩 계속 해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 첩보에 의하면 제가 첩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목사님들이나 이제 담임 목사님 사업장에 신방을 가면 두 부부가 앉아 성경을 보느라고 사람이 온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신다면 서집사님.
2: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이 물론 이제 힘들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노력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너무 하나님 신기한 말씀들을 저한테 소망과 기대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빠져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다가 지하철을 지나칠 때도 몇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읽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지? 즐거움?
0: 즐거움. 아, 너무 이건 다른 차원의 세계라서 우리는 졸다가 지하철을 지나가거든요. 성경 보다가 지하철역을 놓친다고요.
2: 네, 그럴 때가
0: 내리령을.
2: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0: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 넘어가니 그렇게 되셨어요?
2: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0: 네.
2: 너무, 이걸 뭔가를 이해하려고 읽다 보니까 정말
0: 아.
2: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똑똑한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가 감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100%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먼저 조금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제 생각보단 제 생각을 읽고 제가 뭔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읽으니까 조금 그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0: 이것도 반복되는 패턴이네요.
2: 같아요.
0: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지면 믿어지고 또 읽다 보면 또
2: 깨달음을
0: 알게
2: 주시고,
0: 되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1: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0: 예,
1: 저도.
0: 뭡니까?
1: 성경을 읽기 전하고 후가 좀 하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0: 어떻게 달라요?
1: 일단 성경을 읽으면 하루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안 읽고 내가 하루를 지내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이제 매일매일 읽는 거잖아요. 오늘 좌우남 또 읽고, 좌우남
0: 그렇죠.
1: 또 읽고.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기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대함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하고
0: 담대하고.
1: 지금 같이 있는데, 그냥 뭐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또한 시간 뒤에는 또몇 시간 뒤에는 또 하나님 또 어떻게 또 나를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까. 그런 게 조금 성경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거랑 성경을 이제 같이 하루를 보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이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눈을 떠서 아, 또 하늘이구나, 하루구나, 오늘도 힘들다,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기대, 소망, 부부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 궁금한 거는 처음 볼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어쨌든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20독을 좀 넘게 하셨단 말이에요. 20독 좀 넘어가면 성경 읽는 게좀 수월해지나요?
1: 안 쏘리시죠?
0: 아, 이것도 반전이 있군요.
1: 네.
0: 황금 은혜로 왔는데.
1: 몸은 반항을 많이 합니다. 몸은. 예. 습관이라든지 내 몸은 일단 편하고 싶고 더 재밌는 거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마음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과 몸 가운데서의 그냥 또 하루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뭐 어렵더라도 이게 이게 좋고 이게 기쁘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죠.
0: 네. 우리 집사님 성경 보시는 루틴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 뭐 50분 보고 10분 쉬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1: 네.
0: 아침에 눈 떠서 몇 시부터 얼마큼 보고 일반적으로
1: 네.
0: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또 목사님한테 숙제 보고를 해야
1: 아,
0: 되니까,
1: 네.
0: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큐티 말씀을 먼저 눈 뜨자마자,
1: 네.
0: 예. 비몽사몽간에 일단 읽거든요.
1: 눈 뜨면 성경을 다 잡는군요.
0: 네.
1: 네.
0: 이렇게 해서 읽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1: 네.
0: 일단은 이제 짬짬이 일단은 조금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1: 아,
0: 편입니다.
1: 틈틈이 많이
0: 예, 좀
1: 보시는군요.
0: 있고 이제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도
1: 네.
0: 약간 이제 포켓 성경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1: 네.
0: 이렇게 또좀 읽고,
1: 아하.
0: 그다음 그렇게 해서 뭐 짬짬이 계속 읽고,
1: 네.
0: 너무 많이 읽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예, 너무
1: 아하.
0: 많이 읽어가지고 뭐한 3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벌써 다 읽어가지고,
1: 아하.
0: 아, 내일 것도 좀 미리 읽어놓을까? 이럴까?
1: 아.
0: 저렇게, 아, 좀 미리 읽어놓으면 좀 그래도 좀 이건 반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그러다가 혹시 어떤 날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밀리면은 저녁까지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안 되면 그래도 하루를 보내면 안 되니까 벌금 내야 되잖아요. 도대체.
1: 그렇죠.
0: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성경책 들고 헬스장 가서 그렇게 또 읽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1: 또 오해가 있으실 것만 또 말씀드리면 그 벌금 받아갖고 목사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다 선교 헌금으로 쓰는 교회니까 성경책을 들고 나오셨거든요. 잠깐 좀 봐도 될까요?
0: 네.
1: 진짜 이게 손바닥만한 쪽 성경을 지금 갖고 오셨어요. 이게 신약이네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책을 갖고 있는데 보통은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갖고 다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음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나간 책이 또 따로
0: 네,
1: 있고.
0: 다음 날짜 책을 가져와야죠.
1: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겉표지는 다 떨어졌고요. 여기 지금 테이프를 이렇게 바르셨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며칠째 읽는, 그날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 있네요. 이거를 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소리 내서 많이 보시나요?
0: 상황이 허락하면 소리 내서 읽으려고 하고요.
1: 가능하면
0: 그게
1: 소리 내서
0: 가장 좋은 것
1: 보고.
0: 같아요. 가장 좋은 것
1: 네.
0: 같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소리 내서 읽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요즘에는 사실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스마트 패드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읽는 분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이유는 뭔가요?
0: 근데 이게 좋던데요, 저는. 이렇게
1: 어떤
0: 해서.
1: 면에서 좋으세요?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그냥 꺼내가지고 잠깐
1: 아하.
0: 짜투리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 생활하다
1: 네.
0: 보면은. 예, 차 한잔 마실 때, 뭐 대기할 때, 뭐 기다릴 때, 이동할 때. 그냥
1: 야.
0: 많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사실은 제법 많은 시간들이 됩니다.
1: 우린 짜투리 시간 나고 그러면은 쇼츠를 보거나 뭐 그게 문제인데 그
0: 네.
1: 보면 한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근데 틈나면 성경을 보고 어느 날은 빨리 읽어보려고 깜짝 놀래고 아 이래도 되는가 그러시는군요. 자, 그 방송을 보고 이제 성경 읽기를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건 20독을 해도 힘들다, 여러분. 힘듭니다. 하지만 해 나가면 그 돌파하는 지점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서집사님께서 이 방송 보고 성경 이제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권면 주시겠어요?
2: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재미를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1: 이거는 뭐 전교 1등 학생이 공부는 재밌는 거 아니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2: 아니, 물론 저도 이렇게 읽다가 조금 빼먹을 때도 있고 이게 100% 채우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처음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1: 아하.
2: 제가 오늘 못 읽었으니까 내일 양이 더 많아지고,
1: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숙제처럼 여겨지고
1: 네네.
2: 이런 게 있었는데,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읽은 날은,
1: 네.
2: 그러니까 거기서 그날 분량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심삼일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작심삼일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실패했지만 내일 또 시작하면 되는 거죠.
1: 고등학교
2: 네.
1: 담임선생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공부 포기하지 말아라.
2: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1: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읽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매이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말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1: 다시 시작하면 된다. 포기만 하지 말아라. 반드시
2: 네,
1: 재밌어지는 순간이 오는군요.
2: 맞아요.
1: 우리 김집사님 아직 재미는 없으신 것 같은데.
0: 재밌습니다.
1: 여러분, 재밌으시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0: 힘들어서
1: 드리겠습니다.
0: 그렇지. 네, 재밌습니다.
1: 김집사님도 지금 성경을 처음 이제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세요.
0: 성경은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

0: 다녔던 적이 있잖아요. 청년
1: 그렇죠.
0: 시절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을 바라봤을 때 교회 다닌 사람은 당연히 성경 많이 읽는 거 아니야? 이게
1: 안
0: 상식이거든요.
1: 믿는 사람 입장에서.
0: 예, 그게 상식이고 교회 다닌 사람이 성경을 별로 안 읽는다가 비상식입니다. 이게 당연히 읽어야 되고 마치 그 한의학을 하시는 분이 뭐 동의보감 이런 전문 이제 서적을 읽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야 되듯이 그것도 안 읽고 한의사가 되시면 안 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냥 이게 내가 힘들어서 못 읽겠어 뭐 이렇게 써 저렇게 써 그거는 뭐 물론 뭐 이해는 되지만 저도 힘드니까 이제 엄살일 수는 있지만 뭐 내가 힘듦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 네, 성경은 읽어야만 되는 것이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사실 자세하게 말씀을 겸손하셔서 안 하셨지만 두 부부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사업장도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재정의 복도 허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네. 큰토교회 성교의 많은 부분을 또이 부부가 감당하고 있다는 또 첩보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사업이 지금 서울로도 확장이 되고 점점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말씀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0: 저는 사실 이렇게 청년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사실 제가 뭘 해도 좀잘 못하는 편이에요. 예, 좀 약간 이렇게 그 열등생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좀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약간 비전은 청년 시절의 비전은 한 달에 월급 200만 원만 받고 좀 그렇게 평생을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예, 그 정도 어떤 이렇게 수준과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제가 이렇게 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실 건데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건데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고비고비마다 나는 이제 할수 있는 게더 이상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하나님 많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일단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한 23년 된것 같고요.
1: 오래 하셨네요.
0: 네, 그러니까요. 저는 한 1년 하고 그냥 망할 줄 알았거든요.
1: 너무 솔직하실 거 아니에요?
0: 왜냐하면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요.
1: 사실 뭐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것도 또 어떤 입장에서는 간절한 또 꿈일 수도 있지만 일평생 그렇게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젊은이였어요.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서 비전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때까지 해주신 거다 알잖아요. 그 은혜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소개 멘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신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근데 인간인지라 혹시나 배신하면 안 되는데 배신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저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소망이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사실 돕다라는 회사를 한게좀 이렇게 그 설립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게 그냥 성도를 돕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돕고 싶은데 제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재주는 없으니까 그 교회를 뭐 어떻게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어떤 이렇게 제가 사무라든지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도 관리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렇게 제 재능을 사용해서 이게 돕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선교사님을 돕고 싶어요.
1: 아멘.
0: 예,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300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일단 가지시고 시작하셨다가 잘안 돼서 에이 안 되니까 그냥 3000 선교사 파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1: 큰토교는 복법이 달라요. 300선교사 파송은 힘든 일이다. 안 되겠다. 3000선교사다. 엄청납니다.
0: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을 좀더 도울 수 있는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1: 큰토교회 3000선교사 후원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서집사님 마무리하기 전에 요 한마디 꼭 하고 가고 싶다.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그 성경 읽는 것이 아마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항상. 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0: 읽고 계속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진짜 큰 소망을 품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아, 오늘 두분 대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소망, 희망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내 앞에 암담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0: 전달할 수 있는 링크를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가정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두분 집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제작진행은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

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주신 부모님의 말씀 가지고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억하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 맥주 감사 절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고 제가 담임이 되어 처음 맞는 감사 절기이기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월드컵 특집 마귀 태클 시리즈 지난주간 말씀이 뭐였죠? 마귀의 전략 탐욕. 그래요. 우리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시키니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고기 달라, 부추 달라, 파 달라, 마늘 달라, 생선 달라 요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복잡하고 바라이트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귀의 공격은 그리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분쟁하고 나눠지게 만들어서 탐욕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나안을 빼앗고 축복과 은혜를 산산조각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축복과 은혜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탐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관심 가지며 그것에 마음 빼앗겨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탐욕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충분히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만나라는 신비로운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탐욕을 부려요. 하나님 주신 만나와 반석을 깨트려 주시는 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허락지 않으신, 지금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주지 않은 고기와 생선과 파, 마늘, 부추, 참외, 수박, 전구지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며 결국 마귀의 전략대로 속아 넘어가 마귀는 탐욕을 갖게 하고 탐욕은 원망이 되어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필망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지 않은, 하나님 허락지 않은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집착하며 큰 영적인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부흥과 회복을 놓쳐버리는 억울한 자들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것에 자족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 아내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지 않은 선악과에 꽂혀있는 집착하고 있는 인생들이 없는지,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후회하고 땅을 치며 내가 뭐라고 그거에 집착해서 이 좋은 걸 탁 잃어버리고 이 좋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이 좋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탁 깨뜨렸던 거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대시를 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거 누리려다가 그 작은 거 집착하다가 큰 거 놓쳐버리고 깨어지고 후회하는 일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김정민 목사가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해병대 시절 훈련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상관이 자기를 부르더니 몰래 초콜릿 한 움큼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주머니에 몰래 숨기고 와서 하나도 안 뺏기고 혼자 먹고 싶어서 그것을 하루 종일 숨기고 있다가요, 잠잘 때 이제 모든 내무반의 훈련병들이 다 잠들었는 걸 확인하고 몰래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누님들 예배드리다가 저한테 폐 안 끼친다고 사탕을 쫙쫙쫙쫙쫙쫙 까는 거. 당 떨어져서 죽었으면 차라리 안 되겠다, 지금 안 먹으면 죽겠다 싶으면 그냥 차라리 탁탁 딱 까서 먹어. 그게 더 신경 쓰여. 한 10분 내내 쫙쫙쫙쫙쫙 이러면 막 죽어서 아주 신경 쓰여서 날 위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팍팍 까먹어. 그냥 김정인 목사는 그거를 주머니에 놓고 안 들키려고 속에서 빨래 꺼내가지고요, 이제 깜깜한 내무반에서 입에 넣고 씹지도 못하고 소리 날까봐 조심스럽게 녹여 먹고 있었대요. 안 들키려고. 근데 신비스러운 게, 여러분 그 힘든 훈련, 해병대 훈련 중에 얼마나 여러분 고되고 단계 땡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이 감각이 정말 예민되어 있는 거예요. 불침범을 쓰던 한 병사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여러분 초콜릿 냄새 나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초콜릿 냄새가 나는데? 그러더래요. 깜짝 놀랬대요. 그럼 아이고 냄새가 났어? 하나 주면 되잖아, 열 개도 넘는데. 근데 그걸 안 주고 자는 척하고 기절한 척하고 결국에는 한 알도 안 뺏기고 초콜릿을 다 녹여먹었대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치졸하고 수치스러웠는지 지금도 초콜릿만 보면 그 유치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너무 미안하고 쪽팔리대. 그래서 제가 커피숍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랬어요. 그때뿐이겠냐고.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초콜릿이 있지 않겠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 이름이 뭐라고, 그 명예가 뭐라고, 그 감정, 그 관계가 뭐라고. 저도 한때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첫사랑이라는 초콜릿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더 좋은 밀크 초콜릿 백지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온 우주인 줄 알고 그거에 집착해서 그거를 움켜쥐고 못 놓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탐욕스러운 초콜릿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래서 막 난리가 나고 그 자리가 탐욕의 무덤 공동묘지가 돼버린 사건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탐욕 부리고 원망하다가 그 자리가 공동묘지가 된 이 사건 바로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 이 짓거리를 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리고 나서 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탐욕 부리고 원망하다가 박살나요. 그곳이 공동묘지가 됐어요. 욕심 부린 모든 원망하는 자들의 무덤이 됐는데,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 그곳이 다베라, 다베라는 무슨 뜻이냐면 불탄 장소, 뭐 소멸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얼마 전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 박살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한가 그들이 또 스물스물 그 안에서 뭐가 타오르더라? 탐욕이 타오르고 탐욕이 원망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은 반드시 망하며, 자 우리 오늘도 원망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의 불을 사르셔서 그곳이 다베라, 불 사라진 곳, 그러니까 불타 다 진멸해버린 곳이라는 이름이 되었고요. 또 탐욕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자 그곳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치심으로 그곳 이름을 34절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기브롯 핫다 아와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탐욕의 무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자이든 타이든 부지간이든 아니면 의식하고 하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죠. 뭘로? 불로, 진노로 응답하셨어요.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응답하셔서 불이 꺼져요. 보세요, 기도도 응답받지만 뭐도 응답받는다? 원망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도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고 나머지는 귀 막고 계신 분이 아니라 원망도 들으시고 불평도 들으시고 원망에도 응답하시는데, 원망의 응답은 진노요,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회복이며, 여러분 축복이며, 여러분 열림이며 풀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면 반드시 망해요. 왜? 하나님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용납지 아니하시고 엄하게 다루시는 두 죄가 교만과 원망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하시고 진노하시면 용서치 않는 두 가지 사건이 항상 교만하면 그대로 치세요. 원망하면 그대로 치세요. 교만하면 크게 치세요. 원망하면 크게 진노하고 치세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여 망하는 자 되지 않길 바라고, 또 교만하고 원망하는 자 곁에 가면 안 돼. 탐욕과 원망은 전염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원망하는 자 있으면 거기에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응답이 내려, 기도하는 자 옆에 있으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내리고 은혜가 내리니, 우리는 기도하는 자 옆에 있어야지 원망하는 자 곁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자 있으면
그들이 깨우치도록 일러주되

그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원망하는 자를 피해야 돼요. 망하면 혼자 망하라고 피해야 돼. 남편일지라도 자꾸 원망하면 피해야 돼요. 아내라도 자꾸 원망하면 피해야 돼. 불 떨어진다니까. 진노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원망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응답은 진노와 재앙인 줄 기억하시고, 그 망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길 바라고, 망하는 자 곁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유훈이라고 그랬죠.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돌아가시면 유언이고 돌아가시지 않은 분의 간절한 부탁이면 유훈이죠. 아무것도 다른 건 필요 없고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해라. 그리고 절대로 감사치 않는 자와 한 배를 타지 마라. 저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일하지 않아요. 제 교제권 안에 두지 않아요. 좀 모질라고 무지하고 들떨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실수 많고 실패가 많아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와 함께 일하는 게 낫지,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가고 풍족하고 부자하고 돈 많아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항상 너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한 배를 타지 마라. 아버지가 일평생 목회해보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된 걸 본 적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망하더라. 그러니 한 배, 내 운명 공동체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내 미래와 내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을 두면 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미래 어두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운영위원회든 당회든 뭐 재직회든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싹 치워야 돼. 차라리 모질라도, 좀 못생겨도, 좀 부족해도 감사하는 자가 소망 있는 자예요. 이상하게 방금 전까지 막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기도만 시작하면 사람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시작하잖아.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면 차라리 기도해.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내 목회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망할 놈의 더러운 인생, 이 저주받을 교회 막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배설물처럼 나와도 기도하면 감사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 옆에 있으면 감사의 응답을 받고, 오늘도 원망하는 자 옆에 있으면 진노의 응답을 받게 되니,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라고, 감사하는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에 감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의 핵심인데, 감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나오는 거야. 감사는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우리에게는 다 감사의 기억이 있어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잊으면 안 된, 그거 잊어버린 사람도 아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을 망각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아무나 찍어도 그 인생의 고비, 정말 인생의 방황, 그 절망적 어둠에서 하나님 붙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 이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전부 다야.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또 원망이 나.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건 거의 몇천억 조에 이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 수백만 원 되는 그 빚쟁이를 만나 이를 갈며 오늘 그 멱살을 잡았을 때, 즉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받았던 은혜를 싸그리 빼앗기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빚탕감을 받으면 평생 안 잊고 살 것 같죠? 그런데 이렇다고 우리 인생은
돌아서면 오늘도 100데나리온, 2데나리온, 3데나리온 나한테 꼬고 안 갚는 것들 멱살 잡고 이를 갈며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이라는 배설물을 쏟아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계속 기억해야 돼.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이 자리에 살 수도 없었지. 제가 그래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호흡하고 살아있지도 못하고 목사는커녕 구원도 천국도 못 갈 인간이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제가 얼마 전에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섭리로 청주에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좀 섭섭함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다가 교회 앞에 한 걸음만 나와서 시계탑만 나와도 사창 사거리만 나가도 눈물이 쏟아져서 거기가 내 과거 30년 전 내 기억에는 암송 인생의 쓰레기장에 각각의 수치스러운 실패의 기억들과 그 범죄의 기억들로 가득한 쓰레기장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향기로운 꽃밭이 돼 있다. 당신은 아는가? 나의 하나님은 쓰레기장을 향기로운 꽃밭으로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그 내가 목회하는 자리는 눈물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쓰레기장을 꽃밭으로 만드신 분이고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별로서 승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향기롭게 터질 수 있는 것은 완벽한 공간이가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면 다 감사밖에 안 나와야 돼. 에이 저만 보지 마시고 우리 서로 옆 사람 앞뒤 옆 사람 한번 서로 앞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한번 봐봐요. 구원받게 생겼나. 한숨이 절로 나오죠. 한숨이 어우씨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난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좋은 예배 공동체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 같은 구역 식구로 같은 성가대로 만날 게 아니라 같은 콜라텍에서 만나 카바라에서 만나거나 같은 구치소에서 깜빵 동기로 만날 사람들도 여기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기억만 해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think 있죠. think 생각하다 하고 감사하다 think 그 think와 think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think는 think고 think는 think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네. 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부족해서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수백 리 길이 물이 멈춰 벽이 돼 막 가는데 엄청난 수심의 그 바다가 쫙 갈라져 벽을 이루고 서 있어. 옆에 가오리, 광어, 도다리 얘들이 저들도 놀래서 이거 천연 아쿠아리움이야. 여러분 심해 모든 고기들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마치 땅을 받고 건너듯 홍해를 건너 여러분 무심천만 그렇게 건너도 어느 날 무심천의 홍수로 무심천이 잠겼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져. 여러분 그런 기억이 한 번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 기억이 평생? 웃기고 있네. 그래도 아마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쪼개지고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데 그들은 은혜가 부족해서 원망 불평을 매번 하나 망한 게 아니라
기억이 없네. 기억력이 부족한 기억.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억력이 부족한 것이다. 자, 시작.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부족한 것이다. 자,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에 춤을 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의 대적 이 바로의 군대를 그냥 집어삼키셔서 우리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대적 이집트를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막 그러더니 15절 15장 22절로 가보세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목도하고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이집트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분 춤추며 속어치고 엊그제까지도 막 행복하고 감격했던 노래했던 이들이 불과 며칠 만에 원망으로 돌아서요? 이거는 은혜가 부족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기억력이 그들의 기억력의 유통기한은 은혜 유통기한이 겨우 며칠이요? 3일짜리 은혜 3일짜리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며칠짜리입니까? 여러분 이 유통기한이 늘어나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기억력 좋은 사람이 감사도 잘해. 왜냐면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해?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 은혜 받고 감사하다가 까먹고 원망하고 두드려 맞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까먹고 두드려 맞고 이 반복 사이클이 출애굽 결국에는 40년 해도 안 돼서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하나님 약속은 받았을 때 축복의 주인공은 되지 못하고 이런 변두리 엑스트라로 전락해서 끝나버린 인생.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면 우리 출애굽의 결론은 우리 교회 출애굽의 결론은 우리 가정과 인생의 출애굽의 결론은 이와 같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장치가 필요해요. 자꾸 우리 악한 죄성이 백대나리온 불평과 원망만 크게 부각시키고 정말 안 좋은 것만 크게 보게 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그 탐욕의 선악과만 크게 바라보게 만들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장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출애굽이 이 구원이 당연한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예요? 아니죠. 그럼 그걸 어떻게든 당신의 출애굽을 기억할 수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치들 기억 장치들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장치들이에요. 예배에 나오면 잊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이 감사의 절기가 바로 그런 기억 장치예요. 그렇게라도 나와서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리가 예배인데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불평해. 그럼 삐 그건 소망 없는 거예요. 감사의 기억 장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마저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그건 소망이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났어요. 이제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서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감사의 절기마다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그럼 어떻게든지 그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어떤 찬양은 내가 그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내가 잊었던 감사가 회복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이러면 어떤 때는 뭐 주기도문 뭐 여러분 그 감사 장치를 계속 둬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유력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차담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수석 장로가 은퇴한 뭐 몇 번 장로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차를 마시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문신이 이렇게 딱 얼뜻 보이는 거야. 와, 그래서 저 양반도 참 엄마 속 많이 썩였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건 줄 알고 뭐 어느 판가 보려고 이렇게 손을 봤더니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혈당체크 이렇게 써있어.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당뇨 판정을 받았대.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의사 선생님이 혈당 체크를 하고 당뇨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랬대. 근데 자꾸 이렇게 까먹는 거예요. 평생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연세도 이제 70 넘으셔서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고 혈당 체크하기 위해서 문신을 판 거야. 문신을 파서라도 그 약 먹는 시간 안 잊으려고, 문신을 새겨서라도 혈당 체크 안 잊어버리려고 혈당 체크 이렇게 써놨더라고. 여러분, 난 이 모습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기억나면 좋고요, 뭐 하면 감사하고요, 뭐 기억 안 나면 불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제한 없는,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된 게 기독교예요. 감사 잃어버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감사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감사 없는 신앙은 신앙도 아닌 거예요. 감사는 우리 영혼의 생명, 신앙의 목숨이에요. 목숨 지켜야죠. 여러분, 어떤 장치를 두고라도 우리는 그 감사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감사의 기억장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를 지킬 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요 감사 팔찌예요. 저도 어쨌든 불평과 서운함, 섭섭함 이렇게 나오면 이걸 빼서 이쪽으로 옮겨. 나도 모르게 불평이 딱, 그럼 내가 또 넘어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한지도 몰라. 내 안에 또 비관적인 얘기 나오면 또 이쪽을 이렇게 옮겨. 그럼 일주일에 내가 나도 모르게 불평의 늪에, 원망의 늪에 빠져버렸던 그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자꾸 아는 거야. 그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한 주 동안 한 번도 얘가 안 옮겨질 때가 있어. 그럼 너무 감사한 거야. 여기 Thanks for living, 그래서 감사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 그거라도 해야 산다면 난 영혼 지키고 싶어. 여러분,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척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를 딱 나왔는데 그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성도님들이 다 우산을 쓰고 왔겠죠. 그때는 뭐 개척 시절이라 뭐 우산을 따로 수납할 공간도 없어서 항상 비 오는 날이면 제가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파란 쓰레기통 있죠, 그걸 하나 큰 걸 대자를 놔. 그럼 자기들이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꽂아놓는단 말이야. 그리고선 한 시간 정도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성도로 다 가고 저는 더 기도하다가, 이제 나는 이미 밝았고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아니, 그 한 시간 안에 비가 다 멈춰버리고 하늘이 갠 거야. 그리고 해는 떠올라서 깜깜했던 그 새벽은 이제 밝아졌고. 근데 보니까 그 우산 꽂이 쓰레기통에 우산이 가득 차 있어. 그걸 보면서 그렇게 내가 서러운 거야. 야, 한 시간 전에 내 온몸을 보호해줬던, 내 온몸이 홀딱 젖을 뻔했던 그 위기를 건져줬던 우산을 고작 맑아버리니까 한 시간 전에 우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우산을 다 놓고 갔더라고. 그 쓰레기통에 꽂혀있는 그 우산이 꼭 저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조금만 맑으면 이거 당연한 줄 알고, 우산 없이도 난 잘 살아가는 인생인 줄 착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가. 여러분, 우산도 잃어버린 기억력으로 우리는 뭘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기억력의 수준은 한 시간 전 우산도 잃어버릴 기억력이라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닌지, 이번 감사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은혜의 기억력이, 은혜 유통기한이 좀 길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갑자기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전했죠. 창세기 8장 노아의 그 홍수가 끝이 나고 딱 물이 줄어드는 그 사건에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막 나왔는데,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여러분, 온 세상이

잠겼어요. 이제 산 하나도 봉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잠겨버린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게 표류하듯 방주는 떠다니고 있고 저 비는 그칠 줄도 모르고 이 물은 마를 줄 몰라. 얼마나 방주 속에 그 컴컴함 속에 있는 이 노아와 가족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저 비는 이 홍수는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모든 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사 자카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는 갑자기 다른 일 하다 문뜩 생각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끝끝내 행동으로 구원하는 그 행위를 담은 단어가 자카르예요. 이 자카르의 뜻 가운데는 새기다라는 아까 문신을 새기다 할 때 그 새기다라는 뜻이 또 함유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겨놓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어린아이를 잊겠느냐. 여인이 엄마가 결혼 반지는 잃어버릴 수 있어. 어디다 뒀지?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 애 어디다 뒀지? 깜빡하고 핸드폰은 놓고 나올 수 있지만 엄마야 애 놓고 나왔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 어린 아이를 잊겠느냐.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애미가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고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이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우리를 망각하지도 않으시고 문신처럼 우리를 새겨서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젖먹이 아이를 잊지 않는 어머니처럼 내가 뭐라고 이 초라한 날을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나를 잊지 않으시려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배은망덕한 빌어먹을 탕자, 그 배은망덕한 탕자도 잊지 못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며 끝끝내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께 우리도 그 은혜를 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듯 아버지가 탕자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시듯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듯 우리도 우리 삶에 새겨서라도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노숙자 같은 돼지 사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거지처럼 돌아온 그 아들 냄새나는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으시고 금가락지 끼우시고 새 신발 시키시고 비단 옷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 먹이신 잔치 버리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탕자는 이제 절대 사람이라면 절대 잊으면 안 돼. 돌아올 땐 그랬지만 살다 보니 또 아버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겠죠. 염소치고 양치다 보니 힘들 때도 있겠죠. 그래도 탕자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사람이잖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하는데 매일 운동하잖아요. 러닝하거나 스텝을 할 때 갑자기 스텝 한 시간 하는데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뭐 내 주변이 완벽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시간 운동한 천 번도 더 넘게 눈물 줄줄 흘리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꼭 갚을게요. 하나님 감사. 그 집사람이 뭐 내가 막 울면서 뭐라 치우시라고 하니까 막 무슨 일이야 오더니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울고 있으니까 오더니 저를 꼭 안아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우리 백지은 여사도 가끔씩은 그렇게 해줘요. 한 3년에 한 번씩, 이게 윤달 올 때, 뭐 할 때 부를 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데, 그리고 당신 또 감사하고 있구나. 전 이게 습관이에요. 그럼 모든 불평, 원망 다 사라져요. 어찌 기쁜 날만 있겠어요? 기쁜 날 뒤에 슬픔이 있다는 건 여러분, 그건 당연하고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그 악동 뮤지션 노래를 들려줘야 알아요? 여러분, 햇빛 뒤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 이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든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그 감사를 좋은 일을, 행복과 은혜를 전 반드시 하나님께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특별한 예물로 항상 그 감사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는 내가 누린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꼭 새겨놔요. 이번에도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를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달에 9월 3일 날 작은 교회 100교회를 초청할 거예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도 끼쳐주고 소망도 주고 여러분 식사도 잘 해주고 좋은 선물도, 노루궁뎅이 뇌영양제 이런 걸 오신 분들한테 다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 마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막 여기저기서 로봇 청소기, 뭐 스팀, 뭐 그리고 또 이런 탭, 이런 것들이 많이 협찬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탭이 저기 장로 회장에게서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 막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한 달 전에도 제가 마음이 되게 상하고 영혼이 상해서 이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러니까 몸에 아프고 막 그 정말 육신이 상해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금식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3일 동안 저를 위해서만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그 얘기가 딱 들리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내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어렵고 힘든 분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해줬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별것도 아니잖아. 나를 위해 소고기를 사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굶는다고 내 배가 뭐 더 차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나를 위해 금식하고 있던 그 말이 내 영혼을 막 살리더라고. 그 말 한마디가 날 살렸어요. 그 교구장님이 그 고백해 주시는데 난 그, 야, 이거다. 오늘도 어딘가 지치고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할 것 같은 그 어려운 소외된 우리 교회들 초청해서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또 은혜 끼쳐 드리고 식사 대접해 드리면 목사님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 교회가 살아나면 다음 세대가 살아. 여러분 다음 세대 사람은 우리 나라 민족이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또 기다렸던 지 하나님 내 은혜를 흘려 보내겠습니다. 갑자기 선교지들에서 막 연락 오는 거야. 필리핀에서도 각 교단의 모든 선교사들의 선교사 모임, 선교사 대회에서 목사님 꼭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아니 말씀만 전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목사님 사모님들 잘 섬기겠다. 근데 막 눈물 내더라. 또 사모님들 연합회에서 사모님들 얼마 힘들어. 그럼 사모님들한테 잘해야 돼. 사모님들은 너무 나서도 안 되고 애정당한 자리에 이렇게 잘 있어야 돼. 너무 똑똑하면 또 욕먹어. 너무 등신 같아도 욕먹어. 그러니까 약간 똑똑하면서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연합회를 또 한번 해달래.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또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바자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바자회는 모든 수익금을 가서 선교사님 대회, 선교사님들 100교회든 200교회든 모여서 정말 은혜 끼쳐드리고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멋진 선교사 대회를 할 거니까 여러분 바자회 열심으로 일해주시고 많이 벌어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에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다 파닥파닥 죽어가는 나비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 나비를 불쌍히 여겨서 잘 챙겨다가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다시 살려서 날려보내줬어. 그랬더니 그 나비가 얼마 뒤에 천사가 돼.

0: 또 소원 하나만 얘기해.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고민하는 거야. 어떤 소원 얘기하지? 막 하다가 그래, 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랬대. 행복하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알았어. 그랬더니 하고 날라가 버렸어. 그 이후부터 그 소녀는 자라나는데 마을에서 행복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되었고, 80살 생일이 되었을 때 너무 잔치를 하는데 그 할머니는 행복의 대명사로 그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어.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가 어렸을 때 꿈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실은 어릴 때 나비 한 마리를 구해줘서 알려줬는데 걔가 천사가 되어 날아와서 내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어. 그때 나한테 귓속말하고 떠났단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진 거야,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 천사가 뭐라고 주문을 알려줬기에 당신 행복해졌냐고.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때서야 씩 웃으면서 얘기하더래.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 소녀에게 그 천사가 그랬더랍니다. 너 행복하고,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지금부터 어떤 날이든 무조건 감사만 해. 그러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소녀는 해가 떠도 감사, 흐려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그냥 넘어져도 감사, 실현당해도 감사,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막 이렇게 감사만 했대. 그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제가 살고 있더래.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아이 감사할 게 없어요 뭐 이러지 말고, 먼저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 먼저 그냥 무조건 감사해보세요. 무조건 감사하시면 여러분 삶에 마치 그림자처럼 내가 뗄래도 뗄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박신혜와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좌 교수 박신혜입니다. 어느덧 한 해 반을 지나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번 달에는 또 남은 반년은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묵상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7월의 더위가 찾아오고 삶의 가뭄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가 되신 생명수 되신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겠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은 푸르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푸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 되시는 주님 세 곡 골라봤습니다. 드볼작의 시편 23편, 이와 챔버 콰이어고요. 그 다음에 존 러터의 시편 23편, 이것도 오보에 같이 나오는데 주는 나의 목자, 안산 시립합창단. 그리고 나훈영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테너 강무림의 음성입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드볼작의 시편 23편 첫 번째로 들으셨고요. 존 로터의 시편 23편 안산시립합창단 들으셨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강무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주제로 한 세 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윤학원 코랄 세 번째로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양시립합창단입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한 세 곡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들으신 곡이 윤학원 코랄의 노래,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양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펠 세 곡 골랐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박신아 콰이어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내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 세 번째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0: 아멘.
1: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날마다 박신아 콰이어였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한나영이었고요. 이 믿음도 굳세라. 방금 들으신 곡 사랑의 교회 호산을 찬양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승리와 평화에 관한 노래 세 곡입니다. 승리의 주여 임하옵소서. 라이던 킹 지저스. 흑인 영가인데요. 이와 챔버 콰이어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저 성벽을 향해 밴쿠버 시온선교 합창단.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 하이든의 파워캔 미사 중에서 마지막 곡인데요. 틸조소년 합창단 타펠 무지크의 합연입니다. 브루노 바일 집입니다. 세 곡 들으시겠습니다.

승리와 평화의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승리의 주여 이마 없어서 이와 챔복하여 그리고 저성벽을 향해 밴쿠버 시원선교 합창단 방금 들으신 곡이 파워캠메스 중에서 아뉴스데이 하이든 곡이죠. 브루노 바이리지어는 틀저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성화산책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두 곡만 들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잘 드시고 수면도 충분히 하시고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곡인데요.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베이스 김요한 그리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소프라노 문흔희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성화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정말 여름이 오는 듯 날씨가 후덥지근해지는 것을 보면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너무 옛날 표현인가요? 아무튼 드디어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이번 휴가 어디 가지? 숙소 예약했어? 바다 갈까? 계곡 갈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는데요.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휴가를 기다리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보고 싶은 가족을 기다리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기도 하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곧 떠날 여름 휴가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날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썸머 스페셜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주제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기다림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실내악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클래식 중에서도 실내악곡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실내악곡은 프랑스어로 뮤직 드 샹브. 직역하자면 방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곡보다는 주로 3중주, 4중주, 5중주의 소규모로 구성되어 연주자 한 명 한 명의 음악적인 개성과 표현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실내악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실내악곡은 드뷔시의 아라베스크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작품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제1번입니다. 아라베스크라는 말은 원래 식물의 줄기나 꽃잎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장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직선보다는 곡선이, 화려함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름다운 무늬이죠. 드뷔시는 아마 그런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곡을 듣고 있자면 선율이 어디론가 서두르며 달려가기보다 바람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기다림도 이 음악과 참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답답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어쩌면 기다림은 삶이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가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여름 휴가를 기다리는 설렘도 오랜만에 만날 사람을 기다리는 기쁨도 모두 기다림이 있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드뷔시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 설레는 기다림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며 계속하여 클로드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제1번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 하고 조급해지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든 헤엄치려 애쓰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은 결국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함께 연주해 볼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결과보다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비로소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누구보다 가장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림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급함보다는 기도를, 염려보다 소망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클라리넷으로 듣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는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길을 걷기만 해도 땀이 옷을 질치십니다. 이제는 시원한 휴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휴가를 기다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기다림의 연속이었구나. 어느새 제 마음에는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사랑하시는 주님,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렸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했고, 때로는 숨이 차기도 했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기다릴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는가? 한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요셉은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기다렸을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으며 기다렸을까?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은 결과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과정을 더 길게, 더 깊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날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딸들이 기다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는 일이 가능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주님, 기다림을 통해 우리 딸들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늘 먼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다림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참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인내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다듬어 가시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애쓰기보다 잠시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함보다는 기대를,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렇게 웃으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제작 진행의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순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멈춰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이사야 30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백성에게 화려한 표적보다 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바른 방향은 알려주십니다.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이끌어주십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데 있습니다. 불안의 소리, 비교의 소리, 조급함의 소리가 마음을 흔듭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그 모든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귀를 조용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판단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피아 월십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 거닐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도하기보다 계산했고 기다리기보다 급히 도움을 찾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허락하실지라도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길을 알고 방향을 알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방법을 찾고 말씀보다 사람의 조언을 더 크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조급하게 몰아세우기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 걷는 것이 순종이고 그 길 위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한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치우쳤을 때 다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걸어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길을 잃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걸음 가까이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보이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며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와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시작하는데요.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 냄비에 넣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한 건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전이 사라짐으로써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어져 그냥 내부에서 저절로 무너졌던 건데요. 이렇게 평안할 때 넘어지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함만을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끊임없이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될 것이요. 극동방송 들어부러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약 100년 전 애굽에서는 3000년 된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미라가 나왔고 그 옆으로 꽃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이 꽃병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던 중 누군가의 실수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꽃병 바닥에서 몇 개의 완두가 발견됐습니다. 그 완두는 너무 오래됐기에 겉이 쭈글쭈글하고 차돌처럼 딱딱한 상태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완두를 연구 검토한 뒤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딱 30일 뒤 새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근심은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현실처럼 보이는 거짓 증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존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일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그분의 약속을 당신의 현실로 바꾸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말을 들으면 99%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1%의 영감이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겠죠. 이 1%의 영감이 99%의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이 있으면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비전이 이뤄질 확률에 대해 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100%가 되고 99%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0%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비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참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만족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힐성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시편 131편 창문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백투 더 바이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사슴이 신의 물을 한나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임승종의 찬양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고조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옹기장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이 곡을 작시한 에드워드 포포 목사님은 뉴욕 항구 쪽에 고기잡이 선원들을 위한 바다와 육지교회를 세우셔서 섬기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일시 정박한 배에 외항 선원들로 시작된 교회였는데요. 그들 속에는 항상 바다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가 있음을 아신 목사님께서 목숨을 건 무서운 항해를 해야 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를 써서 찬송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무서운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김정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새벽날개 이일인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내린 삶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주시는 선한 믿음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감사 열매를 가득 맺으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혹시 오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지루한 일상이야 라고 느끼며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나요? 똑같은 업무, 변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반복되는 걱정들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줍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낡은 흑백 사진 같던 세상에 정말 총천연색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주치는 사람, 여러분이 풀어가야 할 고민들이 결코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또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고 매일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네,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하나님 나라, 강찬의 하나님 나라는 헤븐리 터치 월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돌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구속사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이 지배하던 영역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류수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에 이미 이기신.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류세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의 이미 이기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초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는 원주민들이 마귀의 숲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탄 숭배와 주술이 지배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그 숲의 법과 공포에 묶여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보면서 어우 결코 변할 수 없는 어둠의 땅이야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 존 헌터는 그곳을 사탄의 집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야 할 잃어버린 땅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주술사들의 협박과 사탄 숭배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그 숲으로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원주민들이 주술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숲은 학교와 병원이 들어선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죠.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지배하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더 강하신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결박이 깨어지고 사슬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과 사역과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AJ 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AJ 워십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여러 언론과 탈북민 인권 단체들의 뉴스를 보면 중국 내에 이 탈북민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강제로 뭐 성매매나 노예, 노동 이런 것에 묶여있는 참혹한 현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조직 폭력배와 이 사탄적인 착취 시스템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을 구출하는 활동가분들은 인터뷰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가분들은 조직의 그 감시를 뚫고 들어가서 탈북민들을 탈출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지요.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조직적으로 다 되어 있고 이 착취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걸리면은 큰일 나는데, 그런데도 들어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살아갈 때 힘들지 않으세요? 변화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단단하고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정석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들으시고요,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느님 들으셨고요. 또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 시절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셨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이 당시 공산 정권은 목사님을 고문하고 세뇌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도록 그렇게 억압을 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결박을 해서 예수라는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수년간의 독방 생활과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오히려 감옥을 성전으로 바꾸셨는데요. 목사님은 감옥 벽에 복음을 적고 또 자신을 고문하는 간수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감옥 안에서 목사님을 고문하던 간수들 중에 일부가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탄이 가장 강력한 결박 도구로 사용했던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사탄의 가장 깊은 본거지와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사탄의 병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역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장종택 목사님의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열매였던 사랑,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희락과 화평입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래요.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방송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깊은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 테마를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서머 스페셜 6주간 하면서는 제가 신청곡은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간혹 모르시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에 나갈 때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참된 희락과 화평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서 누려야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할 텐데요. 그것은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사랑의 한 줄기로서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잠깐의 행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기쁨, 화평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옹기장의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요한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했을 때 군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여기며 경배하며 제사 지내려 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도 담담했던 그들이 군중들의 환호와 경배 앞에서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영광과 박수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순간 그것이 유혹이자 시험임을 분별했던 것이죠. 핍박과 비난은 복음의 전도를 방해하지만 칭찬과 박수는 바로 그 전도자를 넘어뜨리는 더 강력한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임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버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영범의 돌아서지 않으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향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듬 오브 프레이즈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웨브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여서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마도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이 싹트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것들에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나 또 미래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길을 또 선택을 놓고 의심이 싹틀 수 있겠지만, 그런 결정 또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또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의심 대신엔 감사함으로 또 기대감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전해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그런 편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삶을 살수록 그러려니 할 때도 있고 또는 편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기 싫어서일까요? 의심이 생기지만 내 안에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오늘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요, 우리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전국에서 방송 함께 하실 때마다 북녘 성도들 잊지 마시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의 마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시고요. 더불어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FM 채널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북녘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한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윤아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정윤아 자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아,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윤아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1: 네.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1: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바라주셨죠.
0: 너라도 가서 살아라.
1: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0: 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0: 어머니가?
1: 네. 90년대 후반에부터 네.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0: 네.
1: 이런 것도 다 듣었고 국동방송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네. 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바래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뭐 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누나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0: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1: 그렇죠. 나중에 네. 다
0: 이제 오셔서.
1: 예.
0: 야.
1: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저만 네. 삼국으로 돌리시고.
0: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윤아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 달 네. 있으면서 왔는데
1: 맞아요.
0: 한국에 와 보니까 부모님과 오빠가 와 있었다라는 얘기가.
1: 아, 한국에 오니까 아빠가.
0: 아빠가 먼저.
1: 국정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0: 야.
1: 우리 아빠는 또 배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0: 네.
1: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죠.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셨냐고. 정말 힘들거든요, 삼국으로 가기가.
0: 그러니까요.
1: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 있더라고요.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막
0: 그쵸.
1: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몸이.
0: 오.
1: 그리고

0: 문득 두드리는 거 저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1: 그렇죠. 경기 일으킬 만큼.
0: 그게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1: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0: 네.
1: 그렇게 그래도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0: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유나 에미나이는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에미나이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네. 그 단어가 딱 박혔기 때문에.
1: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고.
0: 나왔어요.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왔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1: 네.
0: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못 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1: 네.
0: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1: 네.
0: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 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1: 경찰서에서?
0: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1: 네.
0: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
0: 우리는 일요일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마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3, 4주 정도 걸린 거잖아요.
1: 네.
0: 굉장히 빨리 간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이제 날짜가 가는지 여일이 바뀌는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걸 몰랐어요.
1: 아.
0: 근데 우리 하나님 주일 딱 맞춰서 들여놓은 거예요.
1: 야.
0: 어 그래? 그럼 우리 방콕 가야 되겠다. 방콕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어서 한국 더 빨리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 다 잡혔어요.
1: 아.
0: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다음에 우리를 철창 속에다 갖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아, 나 좀 풀어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철창 밖에 있는
1: 관수가
0: 네.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1: 하...
0: 한 500불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1: 네.
0: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1: 네.
0: 아마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정말
1: 단체 관광객처럼
0: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1: 네.
0: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1: 네.
0: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1: 야.
0: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1: 예.
0: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똑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1: 야,
0: 기독교 악마 격을
1: 배워가지고 악마처럼 아주 그냥
0: 네, 마귀들과 아.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1: 그렇죠.
0: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1: 아.
0: 그래서 야 이럽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훌레벌떡
1: 예.
0: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셔. 감사합니다. 막 이런 저건 또 어느 나라 말이래? 막 이러면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1: 야.
0: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0: 때는 태극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네.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역 듯이 역을 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저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자손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1: 아멘. 지금 이 찬양이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지난해 10월에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부의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 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크루즈 방한객은 20만 6,542명으로 전월보다 13.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는데요. 크루즈 방한객은 승객과 상륙 허가를 받은 선원을 합산한 수치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방한객도 70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습니다. 항구별로는 서귀포항이 8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항 7만 8천 명, 인천항 2만 5천 명, 제주항 1만 7천 명 순으로 집계돼 제주 지역 입국객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 방문객이 가장 많았는데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9만 3천 명으로 전체 45.1%를 차지했고 필리핀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입항은 모두 65회였으며 선박 한 척당 평균 3,177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제이프로그 보안연구소는 자바스크립트 공식 저장소인 NPM에서 유명 패키지를 정교하게 모방한 악성 패키지 6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개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코드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설명과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복제해 정상 프로그램으로 착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악성 코드가 보안 점검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실제 악성 기능은 설치 이후 외부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등 탐지를 피하기 위한 다단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의 컴퓨터를 거점으로 기업 시스템에 침투해 화면 감시와 원격 제어, 가상화폐 지갑과 로그인 정보 탈취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연구소는 이번 공격의 위장 방식과 정보 탈취 기법 등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활동 양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일부 가짜 패키지는 저장소에서 삭제됐지만 이미 설치한 개발자와 기업은 시스템 점검과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 지난해 10월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김 목사의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석방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의 초당적 노력

회복의 결과라며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앞서 김 목사의 딸이 의회에서 부친의 상황을 증언하도록 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종교를 이유로 한 탄압은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직 주중 미국 대사 니콜라스 번슨은 김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에 수감된 다른 양심수들의 석방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8년 만에 부친과 재회한 김 목사의 딸은 기적을 목격한 것 같아 기쁨이 벅차오른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100세 이상 노인은 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척추와 고관절 수술이 가장 많았고, 심장시술과 대장암, 위암, 담낭절제 등 다양한 수술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만 101세 직장암 환자는 최근 로봇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 없이 열흘 만에 퇴원했으며, 101세 고관절 골절 환자와 103세 심장질환 환자도 각각 수술과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최근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고, 복강경과 로봇 수술 등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부담도 줄었다며, 초고령 환자의 치료 여부는 나이보다 심장과 폐 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최소 128기에서 최대 512기의 위성을 발사해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위성 양산 기술을 확보한 뒤 2032년 검증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 위성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2034년까지 1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지키고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 전략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2032년 계획보다 앞당겨 2030년 누리호를 이용한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2029년 달 궤도 통신 위성과 2031년 지구 달 과학 탐사선 발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동해안 대형 상어류 출현 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배 늘었습니다. 최근 강릉 안목해변과 경포해변 앞바다에서도 상어 목격 신고가 접수되면서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해안 평균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1도, 지난해보다 1.9도 높은 16.3도를 기록한 데다 상어의 먹이가 되는 고등어와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의 분포가 확대되면서 상어의 활동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출현 건수 증가가 곧 상어 개체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 건수와 조업 환경 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상어 발견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와 해경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에볼라 누적 사망자가 506명, 확진자는 1,5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28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확진자 가운데 254명은 회복했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는 354명 가운데서도 110명이 숨졌는데 보건당국은 감염 지역이 세계 주 36개 보건구역으로 확대됐고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의 원인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홍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치료제와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활동하던 송금 브로커는 지난달 평안남도의 한 탈북민 가족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직후 보위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해당 가족은 사전에 돈을 받겠다고 연락했지만 브로커가 현지에 도착하자 보위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위부는 전달된 자금을 모두 몰수했으며 브로커는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가 탈북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송금 브로커를 신고하도록 압박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의 신고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단속 강화로 북한 내 비공식 송금망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내륙 지역 송금은 위험 부담이 커져 고액 의뢰가 아니면 브로커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후 당분간 내륙 지역 송금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해외 파견이 큰 돈을 벌 기회로 여겨져 경쟁적으로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지원을 꺼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해외 파견 과정의 부정부채 단속 강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가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식통은 파견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강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실제 손에 쥐는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외 파견 매력이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여전히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주민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화교들은 보위부의 승인을 받아 전용 유심칩을 지급받고 휴대전화를 등록하면 집에서도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국제전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국제통신센터나 무역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국제통화가 가능했는데요. 다만 화교들이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국제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보위부에 맡겼다가 귀환 후 다시 찾아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해 주민들이 이번 조치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소식통은 개인 휴대전화로 국제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지만 유심칩 등록과 관리 방식으로 볼 때 당국의 감청과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화교사회는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양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강계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26도, 강계 25도, 희천이 2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안주 30도, 강계와 희천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6도, 신계 25도, 개성 24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사리원 29도, 신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턴 평강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5도, 평강과 청진 24도, 무산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34도, 평강과 청진 29도, 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일상이나 또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들,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석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성령과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도다 하였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셨다.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 가운데 긍휼이 더하여지기를, 복음이 진동해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리는 회개의 선포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첫 찬송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서울 바합창 다녔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크신 능력이 남과 북 가운데 임하기를 복음 통일의 역사 한장 가운데 가득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소망,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의 가사가 있는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연주 찬송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인의와 성실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악을 피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구원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를 붙드소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에 다윗이 죄의 결과는 지어야 돼요. 벳세바하고 난 아들이 얼마 살다가 죽었어. 개가 병들어 죽게 돼 있을 때 다윗 왕은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털털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고 식사를 열심히 하는데 부하들이 와서 아니 개가 병들어 죽을 때는 식사를 전폐했더니 죽은 다음에 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개는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지만은 내가 개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0: 이 가수인 토니 환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에 태어나가지고 1974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1957년 교통사고로 갈빗대 일곱 개 두 다리가 부러졌고 두개골이 완전히 파열됐고 척추뼈가 달구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30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의식이 조금 생겼어요. 그 부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엔 당신이 필요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노스 데코다에 사는데 목사입니다. 시아버지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 귀에다가 전화기를 넣고 3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던 찬양, 하나님이 참새를 지키신다. His eyes is on the sparrow. 그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토니 판테인은 이제 덤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가만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 I am his to command. 불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헤트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니 두려움이 없네라는 가사가 있는 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며 지키시는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사랑과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 주, 그런 매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평안도에서 온 한 형제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실 텐데요. 이곳에 온 지 약 5년쯤 된 김준우 형제의 그 세 번째 이야기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정착 5년 정도 된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좀 이곳에 딱 정착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고 나서 바로 했던 아르바이트
0: 네.
1: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가 대창집이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몇 군데 정도 경험했던 거예요? 식당 그리고?
0: 저는 아르바이트를 막 여러 군데 많이 해봤어요. 식당도 해보고 옷가게?
1: 옷가게요?
0: 네, 맞아요. 그 옷가게 같은 데서도 이제 판매 같은 것도 해보고
1: 어떻게 그러면은 옷가게를 저도 해봤는데
0: 아 그래요?
1: 저 같은 내향형은
0: 네네
1: 힘들거든요. 막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여기 요즘 계절에 너무 좋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괜찮으셨어요?
0: 아 네 저는 약간 아첨을 좀 잘 떨어가지고
1: 아 진짜요?
0: 네
1: 잘 어울리세요. 자연스럽게 나왔나요?
0: 네,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네.
1: 남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0: 아니요, 여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1: 네?
0: 아, 근데
1: 네.
0: 네, 저희 매장이 사실 개인적인 손님보다는 도매 같은 거를 하는 매장이었어요.
1: 아.
0: 사장님들한테 이제 막 이제 대량으로 주문을 더 이렇게 넣는 그런 매장이었어가지고 이제 개인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1: 아니 대량으로 왔으면 더욱이나 막 가격 흥정하려고 하고
0: 맞아요.
1: 많이 그랬을 것 같은데.
0: 네, 뭐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 같은 거는 사장님이 이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고 저는 그냥 이제 업무 그 이제
1: 매장은 일.
0: 아, 뭐, 힘쓰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같은 거 재고 관리도 하고,
1: 아~
0: 맞아,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1: 행정적인 부분.
0: 네, 행정적인 부분.
1: 그럼 식당이랑 옷가게랑?
0: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어요. 너 했었고.
1: 아, 진짜요?
0: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취업이 돼서, 회사에서도 좀, 몇 개월 일했었고요.
1: 회사에서 행정일 맡던 거예요?
0: 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했었습니다.
1: 영업이요?
0: 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했습니다.
1: 전혀 안 가시죠. 아니 저희가 지금 이게 몇 차례 뵙고 있잖아요.
0: 네네.
1: 아마 요거를 난 두 번째 이상 들으신 분들은 영업?
0: 맞습니다.
1: 무슨 영업 하셨어요? 뭐 의료기기도 있고 아니 뭐 여러 상품들이 있잖아요.
0: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수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1: 수전?
0: 네, 수전이라고 네 맞아요. 샤워기라든지 집에 막 주방에 그 설치

0: 하는 그 수도라든지 그다음에 변기 이런 수전 그거를 생산을 해서 국내에 이제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저희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여러 지점들이 있었어요. 막 전국에 지점 판매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고객한테 파는 건 아니고 그 지점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점장님들이랑 만나서 뭐 미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빨리빨리 좀 팔게 뭔가 이렇게 네 그런 이제 영업이었는데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냥 이제 살자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것저것 제가 이제 가릴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영업직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데서 영업은 뭔가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1: 그쵸.
0: 그냥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하는 거니까 회사 내에서도 사실 경쟁이 좀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이제 신입들끼리 이제 얼마 더 내가 더 많이 영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뭔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제가 상황이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릴 형편은 아니라서 그냥 지킨 얘기로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까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땐 안
0: 네,
1: 했던
0: 그때는 못
1: 거예요.
0: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 사회 공동체 여러 군데 이렇게 속하다 보면은
0: 네.
1: 더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때가 지워지는 것 같아요.
0: 그쵸, 이제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신앙, 교회라든지 이런 거,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에 이제 제가 진학을 하게 돼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퇴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원하던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약간 면접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긴 했어요. 그 공백 기간에. 근데 이제 이게 면접을 보러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이제 100% 탈락하는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한 20군데 정도 이제 면접을 봤었거든요.
1: 진짜요?
0: 근데, 20군데까지는 아니고 한 15개 정도? 15개 이제 회사 정도 면접을 봤었는데, 뭐, 부산에도 내려가고, 대구에도 가고, 뭐, 그냥 지방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없이 제가 다 갔었어요. 근데 이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이제 온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이제 제가 부족한 것도 많긴 한데 이 정도로 다 떨어진다고 뭔가 자신감이 다 이제 없어지고 아니 그래 힘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1: 여기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2030 세대의 취업난을
0: 네
1: 고스란히
0: 맞아요.
1: 느끼셨어요.
0: 거스란히 느꼈는데다가 저는 이게 그냥 내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달라서인가라는 그런
1: 그럴 수
0: 약간
1: 있죠.
0: 맞아요. 뭔가 그런 나만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실력이라든지 뭔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나는 사실 인정을 할 건데 뭐 말투가 조금 차이가 난다거나 뭐 생각하는 뭐 사람 문화가 달라서 뭐 회사에서 나를 거절하는 건가라는 그런 약간 나만의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슬펐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다.
1: 와, 그러니까 여행 가는 기분으로 여기 온 거죠. 나만의.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작 와서 여기 한국에 와서도 이제 초기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 부딪혀 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이제 이 정도 다 탈락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는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문득 그때 이제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 이전에 알고 그 하나원에서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1: 그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그러면

0: 어떤 누군가랑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북의 주민분들도 함께 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0: 네.
1: 그 주민분들이 생각했을 때,
0: 네.
1: 아니, 그럼 누구랑 그런 약속을 한 거지?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러면은 우리 준우 형제님에게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0: 네.
1: 내가 약속했을 때 그때 이제 만났던
0: 네.
1: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0: 네.
1: 어떻게 또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0: 저는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고난과 시련을 많이 주셨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항상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멘.
0: 네. 인도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1: 인도와 은혜 하나님,
0: 네.
1: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고난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0: 네.
1: 고난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어나갈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못하니까
0: 네.
1: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북녘 땅 곳곳에서도 고스란히 심겨지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값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의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새 아침 맞으셨습니까? 어제 주일도 은혜로우셨고요. 많은 학교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면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가장 바쁘게 움직입니다. 더위를 무릅쓰고 다음 세대의 영성 훈련에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제자들을 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사명에 충실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든든히 서기만 하면 그들의 장래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이 시편 116편은 시편 115편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제 시편의 찬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시편의 이제 113편부터 이제 유월절의 만찬과 찬양을 할 때 계속해서 이제 그 식사를 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내재하심에 대한 찬양, 그것이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역사에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시편 115편이죠. 이 시편 115편은 특별히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4절에 보시면은요,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 이방 나라

들이죠.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4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이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존재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우상을 따라가는데 우상의 특징이 뭐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경배하다 보면 참으로 내가 들을 것을 못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 똑같이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깊이 섬기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우상에게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자에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찬양과 경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되죠. 자, 그러면서 시편 116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유월절 만찬 이후에 주로 많이 불렀던 찬양들인데 이 116편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감사하는 원래는 이제 115편부터 118편까지가 식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많이 불렀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특이하게도 115편도 그렇고 116편도 그렇고 시작할 때 할렐루야가 등장하지 않고 꼭 마치고 나서 할렐루야를 맨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115편 18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하고 할렐루야. 116편도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시리로다 하고 할렐루야. 117편도 끝에 가서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시편은 할렐루야가 주로 뒤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16편인데 이 116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반영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보면 제일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상과 대조되어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이죠. 우상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115편 5절에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6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요. 자, 그런데 1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하던 대상이었습니다. 자, 할렐 그러면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 찬양한다라는 건 뭐냐? 빛을 본 그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본 자들의 반응이 할렐루야인데 이제 그 빛을 보고 빛이구나, 감사하다, 아름답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감과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살아 역사하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니 내가 그분을 향해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기 시작하죠. 자, 인정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두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 그러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단순히 빛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절에 그의 귀를 누구에게?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뭐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하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식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뭐라면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집중할 때. 근데 사랑이 식으면 말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말하세요. 그냥 귀등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뭐냐? 사랑이 식은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니 내가 평생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통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특별히 이 시편에서 이 기도는 인생의 고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둘렀다는 건 포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기 가운데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스올은 지옥이죠, 지옥. 좁고 어둡고 답답한 이 지옥에 아주 빠지는데, 이 스올의 고통은 뭐냐? 이런 것과 같은 사방이 나를 두르고 어두컴컴한 이 절망의 고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분이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 절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시고, 그 다음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죠. 자, 여기 은혜로우심, 긍휼이 많으심, 자비로우심이죠. 이 자비로움과 그 다음에 의로움이 공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 항상 은혜로움과 또 의로움, 공의가 공존을 하죠. 은혜만 있으면 공의가 소멸이 되고, 또 의로움만 있으면, 공의만 있으면 은혜가 소멸이 됩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를 지키기 위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십자가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그냥 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겹치는,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럽니다. 거룩함, 화평함 같이 교차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다시 시편으로 오셔서 6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은혜로우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 순진하다라는 게 이게 순수하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순진하다 그러면 속기 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미숙하다. 미숙해서 속기 쉽고 당하기 쉬운 사람이 순진한 자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 많이 주변에서 이용하고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지혜도 모자라고. 그죠? 이 똘망똘망한 것도 모자라고. 하여간 미련해요, 좀. 근데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지혜로우면 미리미리 좀 잘 피할 수 있고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럽니다. 자, 주께서 내 영혼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게 주를 붙들고 바라보라. 그러죠.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시편의 기도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구원이 있죠. 첫 번째, 내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신다. 이거는 내 존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을 눈물에서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거는 나의 이 탄식과 또 감정, 그죠? 나의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쌓인 비탄과 고통의 눈물을 건지시는 것이고, 그 다음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거는 내가 경험하는 실질적인 위협들, 내 일상에서의 이런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믿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구원이 있고, 내 마음의 심령의 억눌림과 괴로움과 탄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위협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구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기도하죠.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탄식과 비탄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모든 차원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이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 땅, 그거를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그러면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걸 신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리로다. 이 고백이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이 땅에서 믿을 것 하나도 없고 모두가 거짓되었을 때,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단에 12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이제는 뭘로 가냐면 어떻게 이 은혜를 주께 보답할까? 내 구원의 잔. 여러분, 이 잔, 구원의 잔이라는 건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일종의 전제입니다. 전제. 이게 감사제사. 레위기 7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이 향기롭게 올라가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은 잔을 그 제물 위에 뿌리게 되죠. 그러면 향기로운 향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전제, drink offering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0: 앞이 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이라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얘기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결국 뭐라 그럽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고 견디다가 공동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자들, 또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고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여종의 아들이라는 건 주께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결박을 죽음 가운데 푸시는 분, 구원의 잔을 드시는 분, 이게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이 됩니다. 자,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여기 시편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 116편은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시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까지 이 시편을 종종 인용하시는데, 예를 들면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그 다음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 영혼을 건지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죠.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받으시죠.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이 되고요.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찬미를 이 시편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가시면요, 자, 26장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30절에 보시면요,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람산으로, 이때 이들이 찬미했던 시가 바로 유월절에 후에 드렸던 찬, 바로 시편 116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평생에 기도하는 하나님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일평생 그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소망 없던 절망의 계곡을 빠져나와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오늘 시편 기자도 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너무 커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것임에 시인은 그저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의 기도를 이행고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키는 일뿐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아침 우리의 잔도 하나 더 놓음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넉넉하게 경험하는 한 주에 출발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찬송의 제사가 오늘 하루를 넘어 한 주 내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성도님들 순간순간 말씀 앞에 깨어서 귀를 기울이며 기도 많이 하여 주세요. 7월 13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부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조영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임

의무이며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고 수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교회에 가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수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 속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다는 말씀이겠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요? 나의 영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있는지요? 세상 것과 나의 것과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내 영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찬송으로 찬송 썸머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오늘도 경배해야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신봉하고 진리라고 믿는 거짓 믿음이 오늘날에는 너무 많아 우리를 미혹해하고 헷갈리게 하지요. 사탄도 사이비도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멋지게 건물을 지어 놓았지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이 정확하고 신중하게 최고의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임을 알길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미리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합당한 예법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를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직접 설명해 놓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예의를 갖춘 경배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하여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쉽게 찾으셔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순종이라는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말씀에 아무 갈등 없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지요.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선한 동기로 행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마을에 한 처녀를 열렬히 짝사랑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신학생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 신학생의 가슴에는 처녀를 향한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처녀는 양말 공장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신학생은 양말 공장을 망하게 해서 처녀에게 복수하겠다는 엉뚱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신학생은 오랜 연구 끝에 편물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사람 몇 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계 하나로 훨씬 더 많은 천을 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성공을 향한 욕망이 신학생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청년은 성공을 위해 신학을 그만두고 편물 기계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었던 당시 사람들은 기계의 도입을 망설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편물 기계라는 놀라운 발명을 했지만 잘못된 동기를 품었던 이 청년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했고 성공도 거두지 못했으며 가장 중요한 믿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1589년 세계 최초로 편물 기계를 개발한 윌리엄 리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칼도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좋은 능력도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이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로 시작된 것인지, 그 선한 동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감찰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이 선한 동기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열망과 비전이 주님이 주신 선한 동기인지 점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행군 나팔 소리로 임마누엘 목사 사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양이 푸른 풀밭에 누인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양은 생존을 위해 좀처럼 눕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포식자의 위협 때문에 늘 웅크린 채 작은 소리에도 도망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네요. 그런데 왜 다윗은 양이 누워 쉰다고 노래했을까요? 그것은 양의 힘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자가 곁을 지키며 외부의 적을 막아주기에 불안에 떨던 양이 발을 뻗고 평안히 눕게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죠. 세상의 위협 앞에 늘 웅크린 채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얻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이기고자 하는 짐, 자존심을 내세우는 짐,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자 하는 짐, 사람을 감동시켜 칭찬받으려는 짐, 더 빨리, 더 많이, 더 쉽게 성공하고자 하는 짐.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가벼운 멍에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평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온유함으로 채워져 주변의 하늘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러 인간관계와 사역에서 오는 무거운 짐이 나의 의와 자존심,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이웃들이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깊이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감히 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광야와 폭풍 속에서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속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진정으로 속죄하려면 첫째, 내가 약속의 말씀을 깨뜨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해요. 3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기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없었어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히 엎드리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면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비를 좀 내려주세요 하면서 환경이 나아지기만을 기도하잖아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3년이 되어서야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간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전임 왕 사울과 그의 집안이 과거에 지은 죄가 기근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수백 년 전 여호수아와 기본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기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고 기득권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이를 합리화하고자 맹목적인 민족주의, 지역주의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사울이 기본을 학살할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그들도 공범인 것이죠. 결국 사울 한 사람의 죄가 온 나라의 3년 기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한 지도자의 잘못된 열심은 공동체 전체를 기근으로 몰아넣습니다.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불법의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졌기에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온 이스라엘의 죄로 여기시고 3년 기근으로 나라를 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지 않고 내 욕심과 이기적인 열심만 내세운다면 가정과 공동체에 영적 기근을 초래할 뿐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 반복되는 기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약속을 내 유익이나 명분, 편의로 가볍게 여기고 어긴 일이 있나요? 진정으로 속죄하려면 둘째, 죄의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3절에 즉시 기본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고 해요. 자신이 조상들의 허물을 대신 회개하고 그의 응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본 사람들은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답해요. 고대 근동의 배상 관습에 따르면 생명에 대한 피해는 속전, 즉 돈으로 보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돈을 거절해요. 만일 그들의 목적이 돈에 있었다면 이때다 싶어서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기득권을 챙기려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정의와 언약의 회복이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돈이나 선물, 위자료 몇 푼으로 무마하고 면죄부를 얻으려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 하면서 상대방의 상처와 찢겨진 마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속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다윗은 기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의 근거

또한 결정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조건을 달지도 협상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아요. 자신이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 보았기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기부온 사람들을 존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일을 돈이나 호의로 적당히 무마하려 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할 기부원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신 기근 가운데서 자기 죄를 목매다는 심정으로 겸손히 인내하며 살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업군인이던 저는 결혼 3년 차에 전처와 이혼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이 사실을 감춘 채 몰래 재혼했어요. 그러나 중령으로 진급하자마자 유부녀와의 불륜이 드러나 강제 전역을 통보받았지요. 그 무렵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조선산업을 시작했어요. 조선업의 호황으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재물을 축적하자 지난날의 아픔을 망각한 채 다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찾아온 이혼 위기에서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으며 가정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이중생활로 아내와 공동체를 철저히 속였어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업이 붕괴되고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지 않은 대가로 사업이 부도나서 결국 저는 수십억 원의 부채로 구속되었어요. 사울이 민족을 위한 열심으로 기부온 사람들을 죽여서 3년 기근이 찾아왔듯이 이 고난도 제가 세상 쾌락을 열심히 좇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저는 3년간의 재판과 1년간의 수감 생활을 거쳐 지금은 출소한 지 8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10년째 물질의 기근을 허락하셔서 지금은 동생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서 11조와 저축도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이혼과 재혼의 삶, 불륜으로 인한 강제 전역, 사업 부도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고서야 저는 교만과 음란을 회개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저의 죄를 목매다는 심정으로 겸손히 인내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때마다 저의 죄와 수치를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여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기근을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잘 기다리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의 답변을 들은 기본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청합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면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고 해요. 이는 언뜻 비정하고 잔인한 보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악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기근이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들은 사울의 자손들을 은밀한 곳에서 은밀히 죽이겠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의 고향이자 권력의 중심부였던 기브아에서 온 백성이 볼수 있도록 실행하겠다고 해요. 죄의 이유와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끝까지 내세웠던 나의 잘못된 열심, 이기심, 시기심과 교만, 분노, 무시와 미움 등의 죄를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목매달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수치를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다면 그 기근을 끊어내고자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목을 밟는 적용이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기근의 원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기근 앞에서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며 정작 기근의 원인을 묻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유익과 만족 때문에 주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손쉽게 어긴 것을 회개합니다. 부부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내 감정대로 칼을 휘두르며 살아온 위선과 교만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가정
사람과 공동체의 영적 기근을 초래했음을 인정하오니

0: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둔 죄를 주님과 공동체 앞에 정직히 드러내고 그 목을 밟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통해 영적 기근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국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시원하니 좋구나.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11번째 아들이 있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애굽에 내려온 야곱을 데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때 요셉이 몇 살이었죠? 요셉은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되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풍년 뒤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 가운데 2년 흉년 되었을 때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지나갔습니다. 37살. 2년 흉년 지났습니다. 39살.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야곱이 130세. 그러니까 야곱이 91세 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리고 여자아이들만, 딸아이들만 살려두는 바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이 마쳐집니다. 2장 1절로 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그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의 출생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80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으면 애굽에서 나가기 80년 전이에요. 400년 가운데 80년 전이니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32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형 아론이 태어났고 아론이 태어나기 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12, 3년 사이에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미리암이 태어날 때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가보았더니 자기의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여 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40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사이가 40년이 지나간 것. 40년. 그것이 탄로가 나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그의 부인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어떤 날 양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는데 호렙산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때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라니까요. 출애굽기 2장이 전체 80년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3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였죠? 언제이죠?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월 15일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달 초하루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셋째 달입니다. 첫째 달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 첫날 셋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시내 산에 이르죠? 시내 광야에 오죠? 첫째 달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 첫날에 왔다니까요. 그럼 얼마 걸렸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 계산자리에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2월 15일 한 달 3월 1일이니까 약 45일 정도. 이 달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라 히브리의 달력으로 따져서 그랬기 때문에 약 45일 정도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모든 모형을 받아와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다 완공된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부터 2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20장이 시내 광야 아니 모세가 머물렀던 시내산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기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은 어디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시내산에 19장에 와서 떠날 때까지가
성막이 완성될 때가 40장이니까 34장은 40장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것이 언젠가 하면 20장에 나온다니까요. 시내산 도착하고 그 다음 19장 다음 20장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 소위 이야기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이건 굉장히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맥추절을 지키지만 안식일 살피고 맥추절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니까요. 19장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장 읽었어요? 16장. 그럼 아직 시내산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이 어떤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전날 너희는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내일은 휴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간수하라. 내일 안식일에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처음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심으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계명으로 다시 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래서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한 주일의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가 한 주일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지나간 한 주일 세상에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틀린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일의 첫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제7일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고 제7일 쉬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만들어지면서 첫날 안식부터 했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식일 준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계명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쉬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밭 갈 때, 거둘 때에도. 본문 21절 다시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밭 갈 때가 언제죠? 파종기입니다. 밭을 갈고 이제 공 씨를 뿌릴 때. 그 다음에 거둘 때 어느 때요? 추수 때예요. 파종할 때도 추수할 때도 쉴지며 언제가 농사일에 제일 바쁜 때가 언제예요? 파종할 때하고 또 언제예요? 추수할 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때라도 안식일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약적인 개념으로 구약엔 제사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은 무도는 무노동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바쁜 파종기에, 그렇게 바쁜 추수기에 쉰다? 일거리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일이 바쁠 때 일을 해야지, 일 없을 때 시간 내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하고 찬양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끔 나 오늘 바쁘니까 좀 이따 바쁜 시간 지나고 나서 뭐 하자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죠? 내 삶, 내 생명, 내 물질, 내 모든 것은 나의 노동,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재능,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만 그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게 예배의 개념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뒤로 우선순위에서 미룬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77절,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사실 세 번이라고 말할 때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 우리로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절기. 근데 오늘 성경에는 유월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77절, 사실 오늘 77절만, 맥추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는 이 77절을 지키라. 왜 77절인가? 유월절을 지키고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납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 지나면 그 다음날이 50일째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순 50일.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처음 이건. 근데 맥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밀을, 첫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첫 추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동기가 뭔가, 아니 잠깐만 더 설명하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유월절 이후 일곱 수를 세일지니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수를 세일지니, 일곱 수, 7일을 일곱 번, 그렇게 그 다음날이 50일이 되고, 그 오순절날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강림절이 됐던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아직 시내산에도 오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내일 끝까지 거두어, 그리고 십계명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 지금 이곳에서는 만나가 있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면 만나가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거치고 그들이 농사하여 가장 첫 번째 거둔 것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광야 40년은 무농사로 만나로 먹고 마셨지만, 먹었지만 가나안 입국 정착 후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절기. 그래서 77절이 맥추감사절이 감사의 절기가 되었던 겁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다음으로 익혀질 모든 열매의 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는 것처럼 전체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맥추절을 지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객과 과와 과부,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령, 가나안 입국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실제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진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주절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일곱째,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이 에바는 그 가루를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20% 찬 정도의 떡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바칠지니 이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아니오. 누룩 없는 떡, 그건 유월절에 먹는 겁니다. 근데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때, 그걸 여호와께 드린 첫 요제며, 요제, 흔들요자 제사죠.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제사가, 제사 방법이에요. 어떤 것은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어떤 것은 곡식을 드리고 어떤 것은 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유,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데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이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역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화목제로 함께 바쳤던 겁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칠칠절의 절기입니다. 신명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칠칠절이 있기는 맥주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신명기 16장은 아까 레위기 다름,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에, 모압 동편에 있을 때 그곳에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율법을 받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이야기한다. 그게 디오트로나미 신명기입니다. 디오트로스 노모스, 율법 제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누가 지켜야 할 건지, 어디에서 지켜야 할 것인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함이더라. 즐거워함.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즐거움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맥주절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오늘날 개념으로 조금 바꿔 말하면 헌금의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사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드림이 어디에서 이런가, 그 집안에 있는 종과 노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들 모두에게 노동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 이렇게 했습니다. 유월절에도 이렇게 하고 맥주일도 이렇게 하고 추장절, 추수감사절. 우리는 1년 3차 이렇게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큰 잔치를 해마다 하는 게. 그 다음 민수기 28장 26절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성회로 모일 것이오. 우리가 추수감사들 전에 꼭 성회하죠. 부흥회 하잖아요. 그죠?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업을 위한 일 아무도 하지 말아라. 노비도 시키지 말고 종도, 그 누구도 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바쁜 때에, 파종기에, 추수기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에도 다 모든 걸 스탑하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바쁘다고 딴짓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어떤 바쁜 추수기 때 농사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그때 쉽게 말하면 새끼가 낳아도, 염소가 새끼를 낳아도 중단하고 예배 드리고

0: 창문처럼.
1: 그렇습니다.
0: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첫 번째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힌다.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갖는, 지난 금요일 날 얘기대로 부동산만 넓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지경이 넓히고,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올 때, 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그냥 두고 와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목축하고 농사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줄게. 너희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지켜줄 거야. 뭐만 하면. 너희가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면 국경을 맞댄 적국들이 서슬시 부럽게 살아있던 고대 사회에서 온 나라의 성인 남자들이 농사와 국경 수비를 전부 제쳐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오늘날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내 모든 사업 팽개치고 예배드리고 온다면 너네 사업 되겠냐? 주일이라고 장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집중하면, 내게 몰두하면, 내게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약의 계약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일을 다 책임질 거야.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귀한 축복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침수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가뭄이 올 때 나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잎사귀를 가꾸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 보이지 않는 수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영적의 기근의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더욱 내린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결코 공급의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엔 이렇게 시편 기자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타는 듯한 폭염이 대지를 집어삼키고 사방을 둘러볼 때 정말 거칠한 가뭄의 땅뿐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이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지? 여러분, 오늘 아침도 날씨가 어떠세요? 야, 저는 그 며칠 전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여름은 여름이 아니었다. 지금이 정말 여름인 것 같은. 이럴 때 좀 시원한 그 날씨.

있잖아요. 시원한 생명수를 공급받고 싶은데. 세상에 위로와 성공이란 신기루를 쫓다 결국 목마름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세상은 정말 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대안을 제시해요.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환경을 보지 않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시냇가에 뿌리를 담그고 있을 뿐이죠. 대신 내 뿌리가 닿는 그곳에 근원적인 생수의 공급이 있는지 없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복된 한 주간 일상의 시작 월요일 아침, 이 월요일에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에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을 때 정말 저 천국의 영향분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능력과 열정으로 살아가려 하니 늘 갈급하고 지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사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침 은혜로운 찬송가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 같이 하실 텐데요.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러분, 오프닝 말씀도 공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힘있게 찬송하시면서 뿌리를 박읍시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기도가 나와요. 7732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피디님. 그런데 직원들 월급, 또 세금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서 어젯밤도 잠을 설치고 심장이 떨려서 불안증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7732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초라도 화살기도 좋습니다. 참 얼마나 그 순간순간 막 걱정이 되겠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좀 공감되고 이해가 돼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 하나님께 더욱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함이 없음을 좀 체험하면 좋겠다. 이 영적인 기근의 때, 또 육적인 기근의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정말 그 뿌리를 하나님께 담그고 또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월요일 아침 전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자 주신 우리 7732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문자 잘 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이렇게 부담감 때문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꼭 이런 문제 아니더라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시원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생방송 중에 여러분에게 오프닝 말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4206-3470-9950-3459-7611-0875-7577-5337님 외에도 지금 병실에 누워있으신 3376님, 믿음의 저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강가에 깊이 내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응원합니다. 6089님이 아침에 너무 깜짝 놀라셨대요. 어제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야, 어제도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 은혜가 두 배가 됐습니다 라고요. 극동방송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 좋겠고요. 오프닝 링크 받으신 분들은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인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도 이 연주와 함께 승리하십시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6997님 남편이 잠시 후 8시부터 심장박동기 시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문자로 기도 요청하셨고요. 우리 6810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로 잘 다녀오겠다라고 하셨고, 우리 8947님도 같은 직장에서 올해 12월에 정년 퇴직하는 형이 있는데 부신 호르몬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출혈이 많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남겨주셨고, 9024님은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저 신장 이식을 앞둔 그레이스 자매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화요일까지 이 수술에 적합한 수치가 안 되면 수술 불가입니다라는 안내를 받으셨대요. 한 달 반가량 씩씩하게 치료하면서 잘 견뎠는데 어젯밤은 남편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내 마음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그 서운함이 어젯밤 폭발해버리셨대. 그래서 그냥 울다가 잠이 드셨고,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정돈해야 될까. 아픈 나 자신이 가엽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껏 가족들 걱정할까봐 힘든 내색을 전혀 안 했는데 어젯밤에 그게 터진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 마음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마음이 좀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또 남편의 행동이, 남편은 그냥 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서운함이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좀 쌓여가지고 어제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9024님 오늘 또 극동방송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제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또 그런 마음을 느껴서 이렇게 문자로까지 참여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 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롭게 그 수술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끝까지 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기도하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5216님 주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마음 모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같이 하고요. 아침의 신표 황미경 사모님 만나보시죠.

여러분, 혹시 지금 달리는 차 안에 있으신가요? 자동차라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에 의한 기계의 작동이긴 하지만 달리고 있는 자동차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운전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깜박이를 켜야 하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비상등 깜박이, 양보해 주어 고맙다는 우리 사회에서만 통하는 마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깜박이는 방향을 알리는 존재인데요. 그저 깜빡거릴 뿐이지만 그 안에는 곧 변화가 온다는 신호가 담겨 있지요. 내가 깜빡이는 동안 누군가는 속도를 줄이고 어떤 이는 길을 내주며 잠시 멈추어 때로는 생명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운전하다가 다른 차가 켜는 깜빡이가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시하고 가던 길 그냥 달릴 때도 있지요. 공간이 있어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나 지금 좀 바쁘거든. 들어갈게. 죄송해요. 길을 잘 몰라서요. 저 좀 넣어주시겠어요? 나 분명 깜빡이 켜고 들어왔다고. 조심해요. 등 깜빡이가 전하는 의미는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깜빡이라는 표시등 하나에도 많은 이야기 속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어떤 행동도 함부로 넘겨 짚을 수 없는 마음속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깜빡이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로 방향을 알립니다.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한 조각, 사소해 보이는 감동, 상황의 변화가 사실은 새로운 방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보내는 깜빡이 신호는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신호 없는 급회전은 사고나 위험을 만들기도 하지요.

0: 그러니 깜박이는 함께 달리는 누군가에게 배려와 안전, 조화나 흐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의 결정과 말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공간을 주는 신호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또 아무리 내가 차선을 바꾸거나 회전을 하려고 깜박이를 켠다고 해도 상대의 차가 양보를 하거나 신호 지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깜박이처럼 신호를 보내는 우리의 결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지요.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단비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깜박이를 켜고 나에게 보내는 속마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로 여기며 아름답고 선한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1: . 누군가 깜빡이를 켜고 나에게 보내는 그 속마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회로 여기면서 아름답고 선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복된 월요일 아침, 아침의 쉼표 영상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함께 찬송할 텐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라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가뭄이 올 때 나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잎사귀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더 깊이 물 속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영적인 기근의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더 내리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공급의 부족함이 없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무. 이 아침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7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여름이죠, 여러분. 건강관리 정말 유의하시고요. 또 이 시간 병상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환우 여러분,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내 영혼의 뿌리를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기를 기대하고요. 세상의 어떤 가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푸르고 청정하게 하시기를, 그 위대한 공급자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생수가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마지막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또 쉼표 영상은 쉼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찬양과 함께 여기서 인사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뚱뚱한 엉덩이, 길다란 목, 작은 머리, 어떻게 보면 타조는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맹수가 공격해 올 때는 시속 7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며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맹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뒤따라오면 타조는 머리를 땅속에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맹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를 땅에 박은 타조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안정감일 뿐입니다. 잠시 후면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말겠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리 박은 타조처럼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주제의 대화를 꺼림으로써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마치 숫자의 0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부도, 권세도, 인기도 죽음이라는 것과 합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죽음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애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에서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심판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부러 잊으려고 하고 외면하고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못본척 외면하며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다 더큰 심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예수 못본척 외면하지 않도록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내게 명령하시는 것,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눈감아 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외면하고 눈감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배 아래서 잠을 자며 예스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눈감아 버리려 했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눈감아 버리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 내가 처한 공동체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해야 합니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묻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 죽음 넘어 심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징계와 요구들, 내게 주신 책임과 사명들, 현실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감아 버리지 맙시다. 두눈 똑바로 뜨고 직면하며 살아갑시다. 아래와 같은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며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진 자신을 일깨웁시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0: 단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땅에 박은 타도같이 살아갑니다. 생각, 가치, 소망을 다 땅에 박고 살아갑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경고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 시대가 심각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현세주의, 감각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앙, 이러한 영적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살아갑시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3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Summer Special, Summer Special 방송 Summer Special 함께해요 시원하게 Summer Special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사람들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면 순종과 또 기적의 결말만 기억합니다.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이 비지 않았던 바로 그 기적, 그 풍성함이 이야기의 마침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놀러가듯 뛰어가리 괜찮아. 그녀는 배가 조금 고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밀가루도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던 사람에게 다시금 내일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체념으로 굳어있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을 주겠다라고요. 혹시 이 시간 절망의 늪에서 그리고 어두컴컴한 그 길 가운데에서 뭔가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자,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이동하는 중에 만나게 된 여인이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일단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과부?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과부일까? 요즘에야 사실 뭐 모두가 돈을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니까 상관없겠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남성의 권위가 어마어마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과부라니. 왜 하필 하나님은 또 과부를 예비하셨을지 엘리야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 말씀을 받들고 그대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죠. 그리고 한 과부를 만나는데 이 과부의 처지가 참 웬만하지가 않습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다오라고 엘리야가 말하자 이 과부가 말합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님, 이 떡은 저랑 제 아들이 먹고 죽을 떡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아, 또 이러시네.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양식을 달라고 더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나를 위해서 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 라고 아주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다 아시죠?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그에게 떡을 만들어 주는데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풍성함에 이 기적을 누리게 하신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고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재정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다른 부분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여느 기적의 이야기가 그렇듯 뭐 부족함을 어떻게 메꿔주셨다 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그 풍족함을 더하셨다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데 근데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사르밧 과부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는 그냥 배가 조금 고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삶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시 보는데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정말 진짜로 베풀어 주신 기적은 그저 밀가루가 넘쳐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과부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도 생명의 기적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기적이라는 것을 세상적으로만 헤아림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밀가루의 풍성함. 기름의 풍성함, 이런 것만 본단 말이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허락하신 진짜 기적은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내일을 생각하기 힘들었던 그런 분이라면 내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시간 찬양 한곡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퀴즈와 3분 묵상을 이어드릴 예정인데 이 시간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할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시고요. 썸머 스페셜을 맞이해서 저희 기존의 월요일 코너였던 긴급전화 051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과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퀴즈의 시간 준비했어요. 함께할게요. 자, 오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은 물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풍성함의 기적이기도 했지만 사실 죽으려고 했던 그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생명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참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과부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있죠. 이 지역명이 어떤 뜻이냐면요. 재련소, 정련하는 곳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르밧이 히브리어로 차라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차라프라는 단어에 녹이다, 재련하다, 정련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르밧 과부, 이 많고 많은 또 과부들 중에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를 택하신 것이 우연은 아니겠죠. 어쩌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깊이 배웠을 거고요. 과부는 이 마지막에 손에 쥐고 있는 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 공급을 경험했으며 결국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전환되는 기적을 맞이합니다. 결국 사르밧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다시금 생명의 길로 정련해 나가시고 재련해 나가시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재련, 뭔가 불순물을 걸러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또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그의 고백에 있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것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한 결정체, 네, 그것을 뜻하는 단어로 이 욥기는 땡땡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한 글자만 보내주셔도 정답으로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르밧 과부할 때 그 사르밧은 정련소, 재련소, 뭔가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이것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문제는 드렸고요. 아마 문제가 많이 쉬우실 것 같아서 힌트는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찬양을 잘 들어보시면 힌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지는 찬양까지 잘 들어주시고 저는 정답을 이어서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먼저 보내드릴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지선 전도사님의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였고요. 앞선 찬양의 제목을 발표하면서 네, 방금 전에 내드렸던 그 퀴즈의 정답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 금을 만드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정답은 순금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참 재밌죠.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 보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역명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차라프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차라프란 단어는 녹이다, 재련하다, 정련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즉 다시 말해서 사르밧은 재련소, 정련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기에 사르밧의 과부를 지정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뭄 중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 이름처럼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과부와 엘리야 모두에게 다시 한번 단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눈앞에서 다시 한 번도 보게 되었고요. 과부는 마지막 내가 쥐고 있는 그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하게 된 거죠. 금이 불을 통과해야 순금이 되듯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사르밧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가득하고 힘들고 뭔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곳이 아니라 믿음을 더 순수하게 가질 수 있도록 순결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조금 더 단단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올려드릴 찬양은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